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여름이 100가지 꽃들의 화려한 축제 속에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어울려 피운 여름의 하모니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정의 향기로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여름 더위에 지치고 생활을 뒤척이다가도 가족의 안이나 지인들의 위안을 받는다면 모든 본능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열정과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아마당에서는 갖가지 꽃들의 하모니와 함께 문화생활의 하모니를 엮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철호 조미란 부부의 최상의 하모니와 함께 여름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감상합시다.

침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7월 14일은 흥룡강성 밀산시 화평향 흥관촌에 계시는 정명월 씨 어머니 김현자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어머니는 그젠날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가진 고생을 다 겪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면서 가진 세상 풍파를 다 겪으셨답니다. 정명월 씨는 엄마가 돼서야 어머니의 강인함과 꿋꿋함을 알게 됐다면서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따뜻한 효도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외 훈춘 씨에 계시는 최호 김미화 부부도 어머니 정영숙 씨의 61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화로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노여움도 나며 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순간의 감정을 추스리고 조화로움을 더해간다면 세상사 모두가 순탄하지 않을까요? 군주시에 살고 있는 김정금 씨는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나니 인생을 알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다면서 가족을 위해 서품 남자와 여자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2: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3: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2: 맞았어.
1: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2: 에이, 아니지, 아니지.
1: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2: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1: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의 그런 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3: 그럼 뭐야, 여성은 도대체?
1: 네.
2: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3: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1: 아니, 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2: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4: 네. 소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신 금이라네.
2: 어때? 맞지?
1: 확실히 비슷해요.
3: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1: 네, 근거 뭐야?
2: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3: 네. 뭐냐?
2: 요즘 우리가 그 뭐 나이트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1: 네.
2: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복면 모집이라는 패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3: 아,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패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1: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2: 그렇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이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3: 그렇지.
1: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2: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할 수 있죠.
2: 그럼 이렇게 합시다.
3: 네.
2: 그 당신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1: 네, 알겠어요.
2: 그 자네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어때?
3: 그렇지.
1: 네, 그렇지.
2: 자, 해보자고요. 어휴, 얘 덩치 얼구나.
3: 이게 떼떼구나.
2: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3: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를 여자 복무원만 요구하지고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둥나.
2: 그렇네라.
3: 그래, 너는 찾아?
2: 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3: 응?
2: 근데 내 역으로 뭐 안 와니?
3: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2: 그래, 야? 나도 그래서 지금 찾아왔다.
3: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2: 들어가자.
5: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손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셔. 예, 들어오셔. 저 뭘 청하겠습니까?
5: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1: 아가씨는 여과합니까?
2: 에이, 아닙니다.
1: 아니, 그럼 뭘 여과합니까?
5: 저
2: 혹시 여기서 이제 복무는 모집합니까?
1: 예. 모집합니다. 저 이거 보시오. 예. 저기 아가씨를 여길 모시고 왔습니까?
3: 아예?
1: 걔 여길 뭐 하러 왔습니까?
2: 저 우리 여기서 복무는 하면 안 되겠는겠소?
3: 예.
1: 이 손님 여기면 백돌공장인가 하재인가?
2: 아이.
1: 손님들이 계속 여기서 복무질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변성 수술부터 하고 오시오.
3: 아이고, 뭐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1: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철에는 금이고 과금 물이고 가슴 분에는 돈이고 아 손님 같은 남자분들은 흘깁니다. 아세요?
2: 그 아줌마 그 말씀 아주 역하게 한다.
3: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역원 동스럽군요.
1: 이제 우리 한들 방법이 없으니 일자리를 찾겠으면 그 벽돌 공장이나 도살성 모텔에 가보시오.
2: 아, 나는 어째야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일이야.
1: 아니, 이거 보세요. 너무 원통해 마세요.
3: 자, 이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옳지요.
1: 확실하지요.
2: 그렇지,
3: 그런데
2: 그렇지.
3: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1: 네, 뭐예요?
2: 자네 아직 이것도 몰라?
1: 뭐예요?
3: 뭐야?
2: 우리 같은 남성들은
1: 네.
6: 흙이야. 푹 썩은 흙이야.
1: 아니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시대 불썩 불썩 푹 썩은 흙이라네.
3: 예예예예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2: 그럼 좋네.
1: 네.
2: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이 어때?
3: 그렇지.
2: 어? 자, 됐지?
3: 해보자.
2: 자, 해보자고.
1: 야, 이거 뭐 아가씨들 빨래 묻어야 식사 경영하나 어찌나 하지 글쎄. 아니 집을 이렇게 적혀 장식해놓고 아가씨 없어서 용어도 못해 글쎄. 오야, 저 미나리 집에서 봐라. 무슨 손님이 저렇게 꽉 들어찼니? 옳다. 저 집에서는 홍경광사에 가서 아가씨 도로 내려왔다 했지. 옳다. 그거 뭐 기라 인간 그거 출출하다 했지. 기라니까 저렇게 잘 되지. 무슨 전에 잘해서 되는가 하오. 거기요. 마, 저 잘 집어넣어.

0: 알았어.
1: 자,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 하나요?
0: 그냥 안 모집하.
1: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0: 월급은 그저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내 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수 더 줄 수도 있어.
1: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수락하나요? 복장 모델 한 2년 하다가 그만뒀어요.
0: 그래 요건 내 눈썰미 빌라 다 일했단데. 아, 남보다 킥골도 크고 옷 입은 그 맵시가 별로 다르다 했단데. 아재 우리네 용어받아나에 별로 딜레비란 시청할 새 없단데. 그런데 혹시 그저 그 딜레비를 켜놓으면 거기서 복장 모델이 나오게 되면 나는 그저 저 정신없이 항의해보면 저 사람들은 무슨 건 뭐가 저렇게 출출한가 이러면 얼마나 불바했는지 모르. 아, 그런데 옆에다 이렇게 모델 세워놓고 가만히 있자 영선생마다. 아재 손님이 여기 없을 때 아자 그 복장 모델에서 그 그런 거리라 이런 거 몇 개 해보면 해되겠어 내 심심한데. 야
1: 저 그러자요.
0: 광청소로 하면 조금 희식하냐? 야, 야.

0: 저로 쓰겠습니까?
1: 야, 쓰겠어. 자, 기라 지금 무슨 마음이야?
0: 자유의 마음입니다.
1: 오, 기라가 로천역이었구만.
0: 아닙니다.
1: 기라 뭐?
0: 원래 너의 시집이라는 거 살라당 갔다가 거추장스러워서 할라당 나왔습니다.

0: 그렇지 막내도 없는 게 어떻게 임신합니까? 되게 싫다. 말하는 거 봐.
1: 내가 이렇게 말은 명심하지 않단다. 아우 아자르 여거 봐라 여거 여거 요큰 발머리 어찌 이렇게 잘 자라냐.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맞춤 다르게 하고 아재 고자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보나 그저 폭이 퍽퍽 대피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자 여기라 여기라 여기. 아자 여기라 여기라 여기라 모르겠구만.
0: 무슨가 그러니까?
2: 전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1: 정상이면 아이들겠는데.
0: 나는 왜 전 불정상이다.
1: 아재는 무슨 게 불정상이요?
0: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합니까? 일단 내가 가만히 말해주면 알던가.
1: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우리 그 융업하자면 야 폭문들 좀 몇 가지가 특별한 데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0: 두 가지라는 게 뭔가?
2: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지 않았어요?
1: 그거 말고 또 있어.
0: 네 알았습니다. 야. 여자라면 아까 손이 커야 되고 궁디 커야 된단 말인가?
1: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0: 예.
1: 물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2: 아 그거를 무슨 물떡으로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1: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전에 손님들한테 술을 붓고 권하고 붓고 권하게 해서 손님이 얼거이 취했을 때 전에 슥큼 마이게 되면 우리 매상꼬가 올라가고 전에 장조공자도 부쩍부쩍 따라 올라갈 게 아니겠어.
0: 네 불정사이라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1: 그냥 아재는 물배 크어?
0: 나 물배 어떻게 큰지. 야. 맥주 열병사리 같은 건 거저 쥐구멍에다 거저 뜨물 쏟아여는 식이 돼서 동네 집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 뱅게라 쇠배때기라 잼까?
1: 거기서도 내 마음에 폭 쏘. 그리고 둘째 아재.
0: 네.
1: 둘째는 야 목시아가 좋아야 된다 이런 게 있어.
0: 지금 여기 요거 조건이 내 신체 조건하고 이렇게 딱 맞을까?
1: 그래 아재니 위 크어?
0: 나는 그나마나 예 돼지별 순대 한 소래 같은 건 앉은 자리에서 먹고 돌아서 뭐 또 배고픈 게 영흠이지 않을까?
1: 이러고 보니까 내 오늘 복덩이들을 만났구만 복덩이들.
0: 자 그리고 또 다른 요건 조건이 없을까?
1: 요구저구 있지. 그 말하자면 춤간 노래 특사 있으면 좋단 말이야. 손님 얼굴이 취했을 때 춤도 요구하고 노래도 정한단 말이야.
0: 나는 얘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쳤는데 이점이 모자라서 아이들 쨍까.
1: 그걸 낭패를 했구나. 아이고 손님이 온다. 아재 저 손님은 저 손을 패드는 것 같은데 저 손님은 어떻게 하나 우리 집을 꿀도록 하겠어. 언맥집을 잘하고 벌써 뜯겠다는 팔팔팔팔 주물하겠어.
0: 나도 24살이다. 오야 아주 기다 막게 생겼다.

0: 맞지?
1: 예.
0: 자, 향화라고 불러요.
1: 그래?
2: 저는 화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1: 어, 그래 그래, 이름 진짜 참 좋구나. 저게 난 죄가 나. 최경리를 해도 돼.
2: 어, 최경리님.
0: 어, 경리님. 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2: 경리님을 그래. 만나니까 정말 기쁜데.
1: 나도 한 가지.
0: 자, 경리님. 자,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요.
1: 아, 그래.
0: 자, 서세요. 가자.
2: 이제 가는 거란데.
0: 어, 그래. 내하고 같이 가자요.
2: 그게 되는.
1: 아, 나 여기.
0: 야! 이 드레바깥에 넣어놓지, 동동 매달리니.
2: 이 드레박줄 같은 게 넣어놨지, 칭칭 당기니.
0: 야! 내 최경리를 먼저 쳤다지?
2: 나 최경리를 먼저 봤다지?
0: 최경리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1: 예.
0: 돈밖에 몰라요.
2: 응? 경리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시오.
0: 예.
2: 병이 있습니다.
0: 개그 다친다!
2: 네 여자를
0: 다친다!
2: 네 여자를 다친다!
0: 경리님, 저 가네 같이 가자요.
2: 저
0: 가네.
1: 저기 그럼 내가 자네들이 그 노래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어?
2: 저
1: 이건 없지?
2: 그럼 노래는 니 먼저 해라.
0: 야 시키지라고 니 먼저 하면 안 되지.
1: 아이고 아이고
2: 니 먼저 해라.
0: 니 먼저 해라.
2: 니 먼저 해라.
0: 니 먼저 해라. 난 노래할 줄 잘 몰라요.
1: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거기서 노래 잘 못하겠어요.
1: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 한번 거봐라. 싹 잡으려면 온다.
0: 야, 그럼 야, 그래봐라.
2: 간다. 나는 예, 저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알라고요. 서양강 촌영하겠습니다.
0: 그래, 그게 좋지.
3: 해봐.
2: 해저는 서양강에 나도 못하겠습니다.
0: 너들 노래 실력을 그닥지 않고 자자자자. 네, 그럼 맞은 내가 춤 실력을 보는 게 어때?
2: 그러면 예, 춤은 내 먼저 추겠습니다.
0: 춤을 춰봐.
4: 자, 경민이 춤은 내부터 먼저 추겠어요.
0: 춰봐.
4: 내부터 먼저 춥시다.
2: 네, 먼저 추겠습니다.
0: 야,
4: 춰봐. 내부터 먼저 추겠다.
2: 내 먼저 추겠다.
0: 누가 뭐 좀 잡아봐. 기다려.
4: 자자자자. 너부터
0: 예, 추겠어요.
2: 다 춰라.
0: 춰봐. 양산도 추겠어요.
4: 양산도? 아니, 그게 좋지. 그게 좋다.
2: 춤추는 거 봐라. 딱 미꾸라지 춤추는 거다.
0: 야, 이렇게 해서 통통한 소리만 쳐치겠니?
2: 나는 예, 저런 춤 안 추고 예, 디스코 추겠습니다.
0: 그래, 그게 정수가 좋지. 자, 줘봐. 뚝딱
2: 이렇게 떴지.
0: 열창 말이야.
2: 정말 떴지.

0: 옳지 옳지요.
1: 확실하지요.
0: 아니 그래 방금 우리들이 표현을 보고도 그래 여성은 꽃입니까?
1: 글쎄 그런 여성은 서부분이고 아 대부분 여성은 가정과 사회에서 아름다운 꽃으로 단장해가고 있으니 응당꽃으로 불러야 되지요.
0: 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예.
2: 자 그럼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성분들에게 특히는 테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어울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3: 여성은 꽃이 아니.
4: 세상사 모두가 하나로 모아지면 조화가 되고 둘로 갈라지면 상극이 된다고 합니다. 조화는 화합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지만 상극은 갈라지고 터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금룡강성 탕왕현이 계시는 자영자 씨는 어머니 김영금 씨의 고향이 길림성 화룡시인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고향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자 씨는 조만간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고향정을 달래고자 노래 아름다운 연변 그리워하늘을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 사랑을 떠올리는 노래 고향이 우릴 부른다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7월에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정답고 푸른 비단 같은 벼파도도 정답습니다. 길림성 길림시에 살고 있는 박명자 씨는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신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내일이면 어머니의 74세 생신인데 올해는 모처럼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노래 구제비 둥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박명자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꽃들의 향연 속에서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울림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듯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을 발휘하며 하모니를 이뤄가는 모습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보면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건강, 사랑, 평화, 안정의 하모니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기쁠 때, 당신이 슬플 때 언제나 함께하는 여성 클럽이 있습니다.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는 여성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여성 클럽에서 인사 올리는 현국화입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 여성 클럽 출발해 봅니다.

오늘 여성 클럽은 전복선 작가님의 글 웃음의 힘 그리고 좋은 음악들로 준비했습니다. 여성 클럽은 매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성 클럽은 흥룡강성뿐만 아니라 전국 또는 지구촌 여러 곳곳에서 땀 흘리며 생애 가치를 창조하는 여성분들의 전화 인터뷰나 인터넷 편지 사연 또는 생활 수기 등 좋은 작품을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웃음의 힘, 전복산. 소문 만봉래라는 속담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다. 하지만 살면서 얼굴에 늘 웃음을 담고 있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얼굴 표정은 기분에 따라 수시로 바뀌게 된다. 슬플 땐 어두운 얼굴을 하게 되고 화날 땐 성난 얼굴을 하게 되며 짜증날 땐 찡그린 얼굴을 하게 된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에겐 기분과는 상관없이 웃음에 대해 공포를 느꼈던 시절이 있었다.

학생 시절 나는 시골에서 초중까지 마치고 도회지에서 고중 생활을 하게 됐다. 처녀티가 물씬 풍기는 딸을 객지에 홀로 내보내는 것이 무척 걱정됐던 엄마는 금방 고중을 졸업한 오빠더러 나에게 사상교육을 하라고 지시하셨다. 주제는 어떻게 하면 남학생들의 주의를

끌지 않고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는가였다. 오빠는 짐짓 어린 행세를 하면서 사뭇 엄숙한 표정으로 목소리에 악센트까지 넣어가며 남학생들의 관심을 피할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었다. 남자애들은 여자애가 자기를 보고 웃으면 좋아서 웃는 줄로 착각할 수 있다. 웃는 얼굴로 무의식 중에 남학생과 눈길이 마주치는 순간 상대는 자기를 보고 웃는 줄로 오해하기 쉽다. 상대가 너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는 남학생이라면 그 웃음에 마음이 싱숭생숭하게 되고 감히 연애 편지를 날릴 용기가 생긴다. 큐피드의 화살이 너 몸에 꽂히는 순간 너는 공부에 집중하기는 다 틀렸고 대학 입학도 물 건너가는 거다. 그러니 절대로 해프게 웃지 말라. 공부도 잘해. 마음속의 우상이었던 오빠의 말은 거역할 수 없는 수령님 교시였다. 잔뜩 긴장한 마음으로 고중에 입학한 나는 첫날부터 얼굴 표정에 신경을 썼다. 학교에서 복도를 지나다닐 때나 교실에 들어설 때면 남학생들과 눈길이 마주칠까 두려워 머리를 푹 숙이고 땅만 보며 다녔고 얼굴은 항상 경직돼 있었다. 오죽했으면 입학한 지한 달이 되도록 반급의 일부 여학생 얼굴조차 익숙하지 못할 정도였을까. 그 지도 사상은 고중 졸업 때까지 나를 옭감했다. 그 때문에 고중 시절엔 남학생들에게 무척이나 인기 없는, 감히 근접할 수 없는 정치 대장 같은 여자로 각인됐다. 하지만 본디 천성이 활달하고 밝은 성격이었던 나는 대학에 입학하자 굴레를 홀홀 벗어버리고 얼굴에 웃음을 피우기 시작했다. 고중 때 너무 참았던 탓일까? 대학 시절엔 늘 웃고 다녀서 웃음이 예쁜 여자로 불리웠고 사회에 나와서도 너는 뭐가 그렇게 좋아서 항상 배시시 웃고 다니냐는 소리를 들으면서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웃음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기도 했다. 아르바이트로 료 행사 가이드를 할 때의 일이다.

1992년도에 중한수교를 맺은 후 이듬해부터 한국 관광객들이 홍수처럼 중국으로 밀려왔다. 료행사 가이드를 하면 돈을 번다는 소문에 귀가 번쩍 뜨인 나는 회사에 석 달간의 휴가를 내고 무작정 북경에 뛰어가서 모 료행사의 가이드 일을 시작했다. 그때까지 나는 비행기 한번 타보지 못했고 중국어도 능숙하지 못한 데다가 북경에도 처음 발을 들여놓다 보니 북경의 역사나 지리에도 생소한 왕초보였다. 하지만 가이드가 턱없이 부족했던 때라 나 같은 림시 가이드도 성수기엔 필요했다. 한 번은 30여 명의 한국 여행팀을 인솔해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려고 공항으로 가게 됐다. 비행기 탑승 수속 절차도 모르다 보니 걱정돼 탑승 시간 3시간 전에 미리 공항에 도착했다. 탑승 수속 게이트에서 첫 순서로 단체 수속을 밟게 됐는데 창구의 여 직원이 우리 팀의 짐이 너무 많다며 시간이 충족하니 수화물 취급처로 가서 짐을 타군하라는 것이었다. 타군 단어도 모르는 나에게 수화물 취급처를 찾는다는 것은 참으로 막연한 일이었다. 손님들을 그 자리에 대기시켜놓고 나는 한국 가이드와 함께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수화물 취급처 위치를 물었다. 그런데 나의 용어가 정확하지 못한 탓인지 공항 직원들의 대답마다 제각각이어서 사초로 헤매며 다니게 됐다. 그렇게 20분가량 방황하다가 수화물 취급처가 그 건물이 아닌 다른 건물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너무 멀어서 짐을 타군하기엔 무리임을 알게 됐다. 하는 수 없이 다시 본자리로 되돌아오게 됐는데 그때야 비로소 손에 들고 다니던 손님들의 여권을 넣은 봉투가 없어졌음을 발견했다. 전 가이드 손님들의 여권은요? 어마나 어딘가에 놓고 온 것 같아요. 이걸 어쩌나?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한국 가이드의 얼굴도 새파랗게 질렀다. 여권을 찾지 못할 경우 관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그 효과는 상상하기조차 아찔했다. 큰 사고를 낸 것이다. 나는 정신없이 뛰어서 금방 돌아다녔던 곳들을 석회 홀듯이 홀다가 어느 창구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여권 봉투를 발견하자 환성을 질렀다. 가슴을 쓸어내리며 환하게 웃고 있는 나를 어처구니 없이 쳐다보던 한국 가이드는 입을 딱 벌린 채 말을 잃었다. 가이드 경험도 없이 천방지축 뛰어다니며 많은 실수를 저지르면서도 얼굴엔 항상 천진한 웃음을 잃지 않는 나에게 차마 화낼 수 없었다는 한국 가이드의 말은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웃는 얼굴에 침을 뱉지 못하겠네요. 마냥 웃음 짓는 전 가이드 얼굴을 보면 혀끝까지 밀려나온 욕도 되삼키게 돼요. 어쩌면 그렇게 기막힌 상황에서도 웃음이 나와요? 담복해요.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며 아이가 딸린 유부녀인 줄도 모르고 사귀고 싶다는 속내를 무람없이 털어놓던 그 총각 가이드의 얼굴은 기억이 가물하나 그가 남긴 말만은 아직도 또렷이 머릿속에 박혀있다. 가이드 경험이 전무한 나였지만 밤마다 웃음으로 난국을 타게 하며 로련한 가이드 못지않게 수입도 짭짤했다. 웃음의 파워는 막강하다. 얼마 전 어느 책에서 본 성공한 사업가의 이야기인데 사연은 이러하다.

사업에서 실패하고 막대한 빚을 걸머지게 된 사업가가 절망한 나머지 자결하려고 바닷가로 나가다가 두 다리를 잃고 휠체어에 앉아있는 한 장애인과 마주치게 됐다. 그 장애인은 밝은 미소를 지으며 오늘 참 좋은 날씨네요 하면서 인사를 건네는 것이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든 그 사업가는 발길을 돌리게 됐고 새 출발에 끝내는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했다. 그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두 다리가 없는 사람도 저렇게 밝게 웃으며 사는데 사지가 멀쩡한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다니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웃음은 나를 사경에서 구해줬고 새 출발의 동력이 됐습니다. 웃음은 가장 값싸고 효과 좋은 만병통치약이라고도 한다. 과학적으로 웃음은 도파민, 엔돌핀과 같은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해 우리 몸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면역력을 높임으로써 몸과 마음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웃음 치료법으로 건강을 회복했다는 사례를 가끔 뉴스에서 보기도 한다. 이처럼 웃음의 위력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력하다. 환한 미소로 얼굴을 펴면 그에 따라 구겨졌던 마음도 펴진다. 웃음은 만국 공통어이기도 하다. 언어가 통하지 않은 외국 사람들과도 친절한 웃음으로 마음의 교류가 가능하고 불협 화음의 국면도 기적적으로 타개할 수 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백마디 말보다 찰나의 환한 미소가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다. 부부간의 말다툼도 애교가 찰랑이는 웃음으로 화해 모드로 돌아설 수 있고 남남간엔 쌓였던 원한도 진실된 웃음으로 봄눈 녹듯 녹일 수 있다. 나는 교제에서 이런 신뢰를 많이 경험했다. 혹자는 괴로운데 어떻게 웃음 지울 수 있냐고 반문할 것이다. 하지만 역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는 수양을 갖춘다면 당신은 무적이 될 것이다. 웃음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활용해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지수도 훨씬 높고 하는 일들도 순탄하게 잘 풀릴 것이다. 이는 일부의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 아닌 삶을 대하는 마음가짐에 따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가 윌리엄 제임스는 행복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에 행복하다고 말했다. 행복하고 싶다면 평소에 웃는 연습을 열심히 할 것을 권장한다. 억지로라도 웃는 습관을 키운다면 그 억지 웃음이 어느새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웃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웃는 얼굴로 세상을 열어라. 당신이 걷는 길이 분명 꽃길이 될 것이다.

0: 您现在收听的是黑龙江朝鲜语广播。
1: 기쁨과슬픔을함께하는라디오쉼터흥룡강조선어방송

이상은 오늘 여성 클럽에서 준비한 내용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현국화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어렸을 땐 엄마의 품이 세상 가장 따뜻한 것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등은 가장 믿을 수 있는 버팀목이었습니다. 이젠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차례입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을까 걱정 마십시오. 효도는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가장 소중한 선물은 함께입니다. 효도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작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네, 책과 음악이 있는 행복한 문학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류넉입니다. 네, 문학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보내드리며 오늘의 행복한 문학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이런 날도 있습니다. 미친 듯이 힘든 날. 불행이라는 것들이 모조리 내게 닥친 것만 같고 일이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고 노력한 것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을 때 말입니다. 누구나 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면 그런 날도 있다라고 가볍게 넘기면 또 아무 일 없듯이 흘러갑니다. 네, 그냥 그런 날도 삶의 일부이니까요. 네, 참 위안이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날도 있다고 말해주는 건 네,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냥 그런 날이 어릴 때는 지루하고 길게만 느껴지더니 요즘은 감사합니다. 새소리가 들리고 햇살이 좋고 폈던 꽃은 지고 그 자리에 초록잎이 돋아나는 그런 모든 모습. 그런 모습들이 눈에 들어올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네, 아무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평범한 일상은 위대함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웃으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네, 문학의 세계에서 다양한 삶을 만나는 시간. 늘 따뜻함과 감동으로 에너지를 실어주는 시간.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문학 시간에서는 김삼철님의 작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스케트에 깃든 이야기.

일전에 해랑강에 바람 쐬러 나갔다가 얼어붙은 해랑강 얼음판 위에 얼음 지치기를 나온 청소년들이 인산인해를 이룬 것을 보았다. 그 중에서도 물찬 제비처럼 구두스케트를 타는 젊은이들이 시야에 들어오면서 내가 15살 되던 해에 스케트를 사겠다고 어머니 몰래 창고 벼뒤주에 넣어둔 벼를 가만히 도적질에 팔아 스케트를 샀던 부끄러운 일이 떠올랐다.

1950년대 초엽은 우리나라 농촌에서 허조조를 실시할 때였다. 아버지가 병사해 노력이 없는 우리 집은 허조조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가냘픈 40대 어머니의 혼자 힘으로 분배받은 한마지기 남짓한 수한전 농사를 지었다. 가을에 벼타작을 하여 국가의 공량 임무를 완성하고는 나머지 벼를 모두 널판자로 만든 벼뒷주에 넣어두고 몇 달에 한 번씩 꺼내어 정미소에 가져다 지어서 식량으로 했다. 어머니의 피땀으로 지은 농사라 벼뒷주의 벼는 어머니의 살과도 같은 존재였다.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의 어느 날, 나는 동네 조무래기들과 함께 얼어붙은 구수하러 나갔다. 씽씽 스케트를 타는 아이들을 봤을 때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는 충동에 빠졌다. 같은 또래 아이들이 스케트를 타는 모습이 그토록 매력적이었다. 충동을 못 이긴 나는 전철공소에 가서 먹대기 스케트를 만들었다. 흥이 도도해서 먹대기 스케트를 메고 강가로 나온 나는 인증 스케트를 타기 시작했다. 헌데 어찌된 일인지 얼음판에서 속도가 나지 않았다. 나는 애만 탔다. 상점에서 파는 스케트는 전문용이어서 속도가 나고 널판 좌우에 설치하기도 쉬워 모두들 애용했다. 당시 우리 마을에서 목대기 스케트를 치는 사람은 나밖에 없었다. 창피한 일이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하던 끝에 더는 없고 하여 어머니 몰래 20근가량 되는 벼를 도적질하여 공소사에 가서 팔아 스케트날을 샀던 것이다. 스케트날은 길이가 약 40cm가량 됐는데 반달형 틀에 고정했고 또 5cm 높이로 된 두 개의 받침대가 있어 2cm 두께의 심 모양의 늘판자에 고정할 수 있게끔 목구멍이 여러 개 있었다. 때는 마침 겨울 방학이어서 나는 온 하루 동안 집에서 톱으로 널판자를 심 모양으로 켜서 만들고 주위에 단단한 가죽으로 끈이 들어갈 수 있는 코를 만들어 작은 못으로 고정하고 새끼손가락만한 삼끈으로 신발을 동여매게 한 다음 그 발 모양의 널판자 밑에 스케트날을 설치했다. 제법 훌륭한 스케트가 만들어졌다.

나는 너무 좋아. 밤중인데도 마음이 설레여서 새로 만든 스케트를 가지고 구수하러 달려갔다. 시보야 달밤이어서 대낮같이 밝았다. 나는 혼자서 구수한 얼음판 위에서 새 스케트를 신고 얼음 위에 섰다. 몇 발자국 움직이니 새 스케트는 속도가 슬슬 났다. 내가 줄칼로 스케트나를 갈아놓은 것이 효과를 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새 스케트는 생각 밖의 속도를 내며 날아가는 듯 했다. 나는 너무 좋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스케트를 탔다. 얼마나 지났을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쥐에 지은 고양이처럼 어머니 앞에 섰다.

너 뭘 하다가 이제야 돌아왔니? 말레들과 함께 스케이트를 탔어요. 너한테는 스케이트가 없지 않니? 다른 애들 걸 빌려 탔어요. 내가 얼버무리자 어머니는 애비가 있으면 진작 사줬겠는데 이라며 말끝을 흐리는 것이었다. 나는 죄지은 사람처럼 당금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었다. 사실대로 말할까? 어머니가 용서할까? 내가 한참 고민하면서 어머니에게 넌지시 어머니 연길에 장 보러 가지 않나요? 라고 물었더니 어째서? 하긴 갈 길이 있긴 한데 하며 뜸을 들였다. 나는 인사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제가 더울 테니 말씀하세요.

너가 연기를 갔다 올 수 있겠니? 어머니는 다급히 물었다. 내가 지금 떠나면 어둠 중에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넘력 소리 오라지 않은데 할아버지가 말돌이 할 때 신는 새하얀 넓적 고무신이 다 망가졌구나. 너가 연결시장에 가서 한 걸레 사오너라. 라고 하면서 돈을 주었다. 나는 제껏 돈을 받아서 허주머니에 넣고 창고에 들어가서 감췄던 스케트를 찾아메고 바로 이때다. 건물 세울 때가 왔다. 죄값을 치러야지. 라고 생각하며 구수하러 내달렸다.

그때 우리 마을은 구수하 바로 옆에 있었다. 여름이면 구수하가 굽이쳐 우리는 더울 때면 구수하에 달려가 물놀이처럼 헤엄치며 놀다 보니 구수하가 연길로 흘러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겨울이면 스케이트를 타고 연길에 다녀와 본 적도 있었다. 한 번은 나도 그 목대기 스케이트를 타고 마을 아이들과 함께 연길을 갔다 온 적이 있었다. 헌데 목대기 스케이트라 속도가 나지 않아 맨 뒤에서 꼴찌로 힘겹게 갔다 왔다. 하지만 이번만은 달랐다. 나에게도 쌀을 더적질하여 새로 산 스케이트가 있었다. 어느새 나는 구수하 얼음판 위에서 내달리기 시작했다. 그날 날씨가 추워서인지 강에는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다. 나는 머리에 뜨개실로 뜬 스케이트 모자를 눌러쓰고 내달렸다. 마을 누나가 곱게 떠준 알록달록한 스케이트 모자는 그 색깔이 고와서 보는 사람마다 부러워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연길에 도착했다. 연길은 우리 마을에서 30리 떨어진 곳이어서 어머니가 걸어서 가면 2시간은 푼이 걸린다. 하지만 스케이트를 타니 반시간 좀 더 걸렸다. 나는 연결 시장에 달려가 할아버지

딱한 다음 아랫집 수기린의 집에 가서 벽시계를 보니 아직 오전 11시가 안 된 시간이었다. 그러고 보니 내가 스케트를 타고 연결에 갔다 온 시간은 1시간 반 푸나였다. 점 있으니 마을에 마실 나갔던 어머니가 돌아왔다. 내가 할아버지 고무신과 거스름 돈을 내놓으니 어머니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니, 너가 어디서 도둑질한 건 아니니? 귀신이 곡할 노릇이지. 날개라도 달았나? 어머니는 한편으론 놀라워하며 한편으론 아주 신기해했다. 나는 이때라 생각하고 어머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했다. 어머니 몰래 벼를 훔쳐 스케트를 산 전 과정을 이실 직고했다. 그리고 속죄하고 싶어 어머니 심부름을 자칭한 사실도 말했다. 내 해석을 듣던 어머니는 역 대신 눈가에 눈물을 보였다.

애비 없이 집살림이 곤란하다 보니 너를 괴롭혔구나. 너가 가정을 도와 일한 것만 해도 대단한데 왜 일찍 나하고 말하지 않았니? 내 마음이 아프구나.

어머니는 역할 대신 오히려 나를 유한해졌다. 그 스케트가 그렇게도 좋으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인사 창고에 가서 스케트를 가져다 어머니에게 보였다. 스케트가 이렇게 생겼구나. 너가 이걸 타고 연길에 장보러 갔다 왔다고? 참 좋은 물건이구나. 연습을 잘해라. 그 후부터 겨울이면 나는 의뢰 스케트를 타고 이따금씩 어머니 심부름하러 연결시장에 갔다 오곤 했다. 그 시절 나는 우리 또래 중에서 스케트를 제일 잘 탔는데 중학교 빙상 경기에서 1등까지 했다. 세월이 많이도 흘렀다. 지금은 그런 스케트를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다. 해랑강 빙상장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스케트를 타는 청소년들은 모두 다 새까만 구두 스케트를 타고 있었다.

그때 그 시절 그러한 스케트라도 열심히 탄 덕분일까. 지금 80고릉에도 추위가 무섭지 않고 신체는 아직도 단단하다. 스케트, 그 시절을 생각하면 허구픈 웃음만 나온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문학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스케트의 깃든 이야기. 네, 오늘은 김삼철님의 작품을 보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문학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좋은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김홍화님의 방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따리의 무게.

요즘 진행 중인 아파트 개조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의 머리가 터질 지경이다. 개조를 해주지 않아도 그만이지만 나라에서 돈을 내서 주동적으로 해주고 있음에도 주민들의 요구 또한 까다롭다. 물에 빠진 놈 건져줬더니 내 보따리를 내놓으라는 식이다. 이를 감안해서 공사 후 파손된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만 복구해준다고 미리 예방조사를 놓고 시작했다. 그런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그렇지 않다. 또 집집마다 까다로움의 차이가 각각이다. 그 각양각색 요구와 불만의 규결점은 결국 공사를 책임진 사람들에게로 돌아간다. 물론 이미 해준 부분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데 뭘 또 바라겠냐고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선배가 그렇게 해맑게 웃는 걸 오랜만에 보네요. 최근에 사무실 동료로부터 들은 말이다. 나는 못 느끼고 살았는데 옆에서 보기에는 내가 전과 비교했을 때 어딘가 달라진 부분이 있었나 보다. 사무실에서도 웃기는 하는데 지금 이 순간의 웃음이 아니라는 얘기다. 왜 그럴까 생각해봤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게 원의 보따리가 많이 메워져 있었다. 좋게 말하면 성숙이고 사명감인데 쉽게 말하면 전보다 생각이 많아졌고 소심해졌다. 앞뒤로 재고 전후로 고민하는 일이 많아졌다. 그게 웃음에서도 반영된다는 얘기다. 눈을 마음의 창이라고 한다면 얼굴 표정의 하나인 웃음은 정서의 풍향기라고 할까.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깨에 많은 짐을 주고 간다.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새로운 짐은 끊기지 않는다. 그것이 자식 교육의 의무이든 부모 공양의 효도이든 직장 생활의 스트레스든 각종 인간관계의 소용돌이든 어느 하나 하루 이틀 사이에 내려놓을 수 있는 무기와 량이 아니다. 이 모든 짐에 유통기한이라는 게 있었으면 오직 좋으랴만 희망사항뿐이다. 가령 어느 날 홀가분하게 다 내려놓는 날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신체가 여러모로 노화되고 기력이 많이 떨어졌을 때 일이다. 이때는 누구의 짐을 짊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자식을 비롯한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단계다. 슬프지만 그게 자연의 법칙이다. 누구도 피해가지 못한다. 엄마는 북경에 와서도 묵은 짐이 있으면 머리에 이고 다녔다. 북경 시민들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찾아볼 수 없는 현상이다. 없거나 앉거나 어깨에 미우거나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머리에 이지는 않는다. 시골에 살면서 잔치 때 독감지도 이고 강에 나가 씻을 빨래도 이고 샘터에서 물동이도 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습관이다. 오죽했으면 물동이 이고 달리기는 마을 운동회의 한계 종목으로 자리 잡았다. 여러 경우에 엄마의 머리가 아버지의 어깨보다도 더 큰 무게를 감당하기도 한다. 그리고 아버지의 등보다도 더 안중할 때도 있다. 같은 일도 원하지 않는 것이면은 짐으로 부담스럽고 원하는 것이면은 흔쾌히 나서서 즐기게 된다. 애조가들은 맥주를 건배하라고 하면은 이게 웬 떡이냐며 잔을 비우지만 같은 양으로 맹물을 마시라고 하면은 미쳤나고 한다. 도리상으로는 도수가 없는 물이 더 쉬워야 하는데 목구멍을 넘어가기 전부터 벌써 짐으로 여겨진다. 직장 생활에서 같은 일을 배정해도 원하는 사람이 맡기면은 신나게 재빨리 마무리하는가 하면은 싫은 사람이 시키면은 필 차이를 미루다가 마감일에 대충 버무려서 제출한다. 불복이라고 해도 좋고 심술이라고 해도 좋은데 그게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다. 남녀 관계도 어디 가지 않는다.
연애에 한창 열을 올릴 때 혹은 아직 쟁취 과정이면 집이 이쪽 끝에서 저쪽 끝에서도 가는 길이라며 발벗고 나서서 귀가 소비스를 한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열정이 시들해지다가 나중에는 침대에 누워서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택시가 얼마나 피곤한데 알아서 타고 오라고 한다. 서러워서 눈물이 나지만 그게 대부분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 변화다. 그래서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서는 웃어 부리는 남자는 다 그래 라는 가사도 오래전에 이미 만들어졌다. 어린 아이들이라고 보따리에서 자유롭지만 않다. 영문도 모른 채 부모가 거금을 들여서 계약해놓은 이런저런 학원에 다녀야 한다. 어른이 시키니 아이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줄로만 안다. 나라에서 강력한 조치를 취해 많이 줄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수업만 끝나면 길에서 장난도 치고 집에 와서는 더 신나게 뛰놀 수 있었던 시골 어린이의 그런 행복한 시절은 이제 다시 올 것 같지 못하다. 어른들은 그래도 뭔가 알고라도 구무기를 감당하지만 애들은 그냥 숙명 쪽으로 짊어지고 커간다. 중학교 때 물리 선생님이 이런 문제를 낸다. 사람이 두 다리로 저울이 올라섰을 때 무게가 50kg라면은 다리 하나를 들었을 때는 몇 kg일까요? 보따리는 그 무게인데 사람에 따라 느껴지는 압박감이 다르다.

오래된 메일 내용을 지우고 있는 당신, 휴대폰을 끄고 영화를 즐기는 당신, 눈 건강을 위해 스크린 밝기를 낮추는 당신, 버스에서 휴대폰 대신 창밖을 바라보는 당신. 모르셨죠? 여러분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불필요한 메일을 지웠을 뿐인데, 영화관 질서를 지켰을 뿐인데, 눈 건강을 생각했을 뿐인데, 창밖을 바라봤을 뿐인데, 일부러 마음먹고 행동하지 않아도 당신은 이미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바로 당신의 좋은 생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네, 낮에 뜬 달은 빛이 희미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희영청 그 전체를 드러냅니다. 낮이나 밤이나 달은 그대로이나 배경이 다를 뿐입니다. 네, 우리 삶도 그러합니다. 때론 역경 속에서의 존재가 더욱 빛을 발합니다. 역경을 뒤집어 경력으로 한번 만들어보세요. 역경을 장애물이 아닌 디딤돌로 삼아보시라고요. 네, 먼 훗날에 다시 뒤돌아볼 때는 대견스럽게 극복해온 우리 자신에게 고마울 것입니다. 네, 어제보다도 좋은 모습으로 오늘을 응하시며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오늘의 행복한 문학은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김준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평서 연제를 감상하시겠습니다.
1: 二贤庄 英雄大聚会， 单雄信手眼通天呐，那朋友太多。这一赶上过年。

내가 뱉은 담배 연기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될 수 있습니다. 공중장소에서 흡연을 금하시고 간접흡연에 피해를 주지 않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뉴스입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서시에서 성황리에 막을 올렸습니다. 러시아, 태국, 미얀마 등 13개 국가 및 지역의 정재계 인사, 국제관광기구 인사들과 국내 관광업계의 선두기업 대표, 올림픽 챔피언들이 이번 성회에 대거 모여들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마침 제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되는 첫 해에 열리는 행사로 흥룡강성이 문화관광사업에 대한 습근평 총서기의 중요 론술과 흥룡강성 시찰 당시 총서기의 중요 연설 및 지시 정신을 깊이 있게 관철하고 록수청산이 곧 금산은산이고 빙설천지 역시 금산은산이라는 중요한 리념을 충실히 리행하는 생생한 실천입니다. 대회는 검소, 안전, 멋짐의 방침에 따라 고품격 홍보, 몰입형 체험, 민생 혜택 활동을 통해 흥룡강의 생태적 미, 산업적 혼, 혀끝의 맛, 개방적 자세를 전면적으로 펼쳐 보였습니다. 홍보 행사에서 흥룡강성은 2026년 여름철 피서관광 100일 캠페인 시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발표했습니다. 7월 1일부터 10월 8일까지 흥룡강성은 료식, 숙박, 교통, 관광, 쇼핑, 놀이, 체험학습, 관광서비스, 기반시설 등을 중심으로 10대 업그레이드 행동과 40가지 구체적 조치를 시행하며 새로운 코스, 상품, 시나리오, 서비스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편 흥룡강성 특색문화관광추진회도 개서시에서 성대하게 개최됐습니다.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의 중요한 일환으로서 이번 추진회는 흥룡강성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과 전역전계절 지속가능한 발전성과를 집중적으로 선보였습니다. 전성 13개 지구시가 차례로 추진회를 가고 참석 랩인들이 흥룡강의 특색있는 문화관광자원을 깊이 리해하도록 했습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 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흥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 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 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게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

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얼굴 인식,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리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사천 항공이 처음으로 특별한 귀여운 손님을 태운 항공편이 할빈 태평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성도와 중경으로 향했습니다. 7월 1일 민항 여름철 운항 첫날, 사천 항공은 공식적으로 반려동물 객실 탑승 서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여행객이 반려동물과 함께 항공편을 이용할 경우 항공편 계획 출발 90분 전까지 사천항공 앱 또는 위챗 미니 애플릿에 접속해 반려동물 운송을 클릭하고 반려동물 동반 탑승 서비스 예약을 제출하면 직원이 승객과 연락해 반려동물의 자격, 증명서 및 전용 운송함의 규격을 확인하고 전 과정에 걸쳐 체크인, 보안 검색 등 수속을 안내합니다. 탑승 시 승무원은 승객을 뒷좌석에 지정된 좌석으로 안내하고 반려동물 운송함 설치를 도우며 안전 주의사항을 알려줍니다. 각 항공편당 반려동물은 최대 두 마리만 탑승할 수 있으며 1인 승객당 한 마리로 제한됩니다. 여름에 들어선 이래 전성 각지에서는 여름 관리의 중요 시기를 다잡고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흑화부관시는 드론으로 농지 상황을 점검하고 가변량 농약 비료 살포 등 록색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탄탄히 다지고 있습니다. 쌍 앞산시 우이현은 공간 지상 지하 일체화 모니터링 방식으로 정밀한 농지 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성의 작물 자람새는 량호한 상태를 유지하고 농업 기술 조치가 현장에 적용돼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올해도 흙토지가 식량 풍작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100년 거리 거닐기, 새벽 3시 도시의 정취 느껴보기, 겨울로 순간 이동 해빙설 놀이 즐기기 등 한국인 인플루언서 최지혜 씨와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할빈에서 피서 여행을 시작하며 할빈 여름에 숨겨진 매력을 발견했습니다. 할빈에서 중앙대관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방문지입니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빵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모던함을 뿜어내는 마디얼 호텔을 포함한 여러 유럽풍 건물에서 이국적 매력을 느낄 수 있고 빵돌길의 맨 끝에 자리하고 있는 홍수방지 기념탑에서는 도시가 풍파와 맞서 싸우며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던 뜨거운 기억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중화바로크 역사문화 거리는 서양식 건물이 즐비합니다. 그러나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짙은 중국 특색이 다분했습니다. 무형문화재 수공예 작업장, 민속공연, 전통극예술, 전통음식 등 이곳에서 최지혜 씨는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융합을 목격하며 도시의 100년 상업 역사를 깊이 리해했습니다. 할빈은 여름에도 원클릭으로 한 번에 겨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빙설대책의 몽환 빙설관에서 최지혜 씨는 정교한 실내 얼음 조각 예술에 감탄했고 슈퍼 얼음 미끄럼틀을 체험하고는 겨울을 기다리지 않아도 여름에 몽환 빙설관에서 얼음 미끄럼틀을 탈수 있다며 기뻐했습니다. 빙설 체험이 할빈의 특별한 매력이라면 포세이돈 관광 리조트와 할빈 극지공원은 물놀이와 바다 탐험의 즐거움을 선물합니다. 새벽 3시 반 도시가 아직 잠든 사이 홍정아 아침 시장은 이미 깨어 있습니다. 487m의 긴 거리에 약 300개의 포장마차가 늘어섰습니다. 튀김떡의 달콤한 향과 고기, 달걀빵의 고소함, 찰팥빵의 팥향에 여행객들은 빨리 맛을 보고 싶어 마음이 급합니다. 걸쭉하게 양념된 샤브샤브 마라탕, 한입 베어 물면 기름이 흐르는 고기 빵의 러시아인 인플루언서는 너무 맛있어서 정신이 혼미할 정도라고 말했습니다. 풍부한 메뉴, 푸짐한 량, 높은 가성비에 그는 이 물가라면 여기 살고 싶다며 웃었습니다. 이 시간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동북망 조선어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최신 뉴스와 다양한 정보를 더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 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1번째 시간입니다. 덕강이는 우락부락하던 아이로부터 건장한 청년으로 자라났다. 그는 어찌나 담대한지 도대체 두려운 것이 무엇인지 몰랐다. 원수가 나타나면 용감하게 쳐부셨으며 피맺힌 원한을 피로써 갚았다. 그러나 단 한 가지만은 용기가 없었는데 그것은 바로 처녀들과 접촉할 때였다. 그런 때에는 누구보다도 담이 작았고 부끄러움을 탔다. 그는 행리를 사랑하였다. 행리의 모든 것을 열렬히 사랑하고 있었다. 소급 시절 철없이 지내던 우정이 청년 남녀 간의 사랑으로 다져졌다. 그의 머릿속에는 행리가 꼭 자기의 애인으로 되리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다. 행리가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감히 입 밖에 내지 못하였다. 아무리 생각해봐야 그것을 당할 리는 없었으나 혹시나 하는 생각으로 두려워하였다. 참으로 이상하다. 남자와 여자는 나이만 들면 서로 어색해하고 할 말이 있어도 시원히 털어놓지 못하며 걸핏하면 얼굴을 붉힌다. 그러면서도 잠자코 있자면 또 속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다. 정말이지 어린 시절처럼 허물이 없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때 놈들의 수색에서 구원을 받은 뒤 행리는 목숨을 구원해준 은인을 잊지 못해 하였다. 그는 매우 흥분되어 그 일을 동무들에게 말해주었다. 모두 다 그 영웅적인 어머니를 칭찬하였다. 하면서도 뜻밖의 동무들은 그와 덕강이가 아들과 며느리로 분장한 것을 두고 웃으며 놀려주었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선생님들과 동무들이 이 사실을 연극으로 만들어 공연하여 행리와 덕강이에게 역인물로서 다시 등장하게 한 것이다. 행리는 원래 학교에서 이름난 배우였기에 제껏 응에 나섰으나 한 번도 무대 위에 올라선 적이 없는 덕강이는 부끄러움을 타서 처음처럼 행리와 같이 나서려고 하지 않았다. 결국은 교무과장과 동무들이 설복하고 고모하여서야 그는 역을 담당하였고 또 공연도 성공적으로 하였다. 그리하여 그 이야기는 더 널리 퍼졌다.
1: 그 아주머니와 덕강이 어머니는 얼마나 비슷한가? 아, 어머니는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정말 그의 며느리로 된다면 얼마나 좋아. 덕강이도 사람의 마음을 끌지.
0: 여기까지 생각이 미친 행리는 마치 덕강이가 자기의 마음속 말을 듣기라도 한 듯이 전신의 피가 얼굴로 모여드는 것 같았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길만 다그치는 덕강이를 힐끔 훔쳐보고 다시 생각에 잠겼다.
1: 이 동무가 날 마음 들어 할까? 그래, 꼭 나를 좋아할 거야. 나를 더없이 다정히 대해주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우리 집 출신 성분이 나쁘다고 꼬리지나 않을까?
0: 그의 가슴은 저기 서늘해졌다. 어릴 때 처음 덕강이와 접촉할 때 받은 경멸에 찬 눈초리와 자기를 거들떠 보지도 않던 그의 그늘진 모습이 머리에 떠올랐다. 처녀의 얼굴에는 그림자가 살피시 오렸다. 하지만 그는 자기보다 몰이 반이나 더 큰 톡강이가 몸을 곧추세우고 경쾌한 발걸음으로 자기 곁에서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가슴이 금시 환해졌다.
1: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 동무는 오래전부터 나를 알아. 내 마음을 알거든. 우린 함께 자라났지. 또한 우리 아버지도 매우 진보적이 아니야? 우리 어머니도 이동무의 어머니를 구원하였고. 그런데 이동문 어째서 나에게 입을 열지 않을까? 이동문...
2: 저 강을 건너야겠어.
0: 독강이가 그의 생각을 끊었다. 황혼이 고즈넉이 깃들었다. 강물에는 하얀 안개가 뭉실뭉실 피어오르고 있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저녁때의 찬 기운을 몰아왔다. 그들은 강기슭에 이르렀다. 독강이는 허리를 굽혀 재빨리 신을 벗고 바지를 무릎까지 걷어올렸다. 기미쳐 신을 벗고 고개를 축혀든 행리는 독강이의 다리에 눈길이 떨어졌다. 그는 급히 달려가서 막 물에 들어서려는 독강이를 끌어당겼다. 깜짝 놀란 독강이는 무슨 일이 일어난 줄로만 알았다. 행리는 조급히 말하였다.
1: 아니, 그걸 봐.
3: 뭘?
1: 상처 말이야. 어떻게 찬물에 들어선다고.
3: 아, 난 또. 아, 일 없어. 오래됐는데 뭐.
1: 그래도 우기네. 로전사가 그만한 것도 몰라. 물이 들어가서 다리병이라도 걸리면 절름발이가 되고 말아. 참, 저 내가 업고 건널게. 어서.
0: 독강이는 가슴이 후드워났다. 그는 매우 감동되었으나 쑥스러워서 말했다.
3: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넌 나를 못 업어.
0: 행리는 그의 속마음을 알아맞히고 미소를 지었다.
1: 넌 정말 처녀같이 부끄러움이 많아. 포위를 돌파할 때 날 부축하고 뛰던 일은 잊었어? 너만 나를 돕고 난 널 도우면 안 되니? 자, 빨리. 지금은 보는 사람이 없잖아. 어서.
0: 덕강이는 당황하였다. 끝내 그는 고집을 세우지 못하고 행리의 강박과 사랑에 무리를 숙였다. 행리는 그의 심장이 자기의 등 뒤에서 세차게 녹뛰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0: 강을 건너는 노름은 독강이에게 적지 않은 용기를 더해주었다. 그들이 수림가에서 신을 신을 때 행리에게 말을 건넸다.
1: 행리야, 응? 너와 할 이야기가 있어.
2: 뭔데?
0: 행리는 가슴이 콩콩 뛰었다. 덕강이는 보도나무에 기대서서 그를 바라만 볼 뿐 입을 열지 못하였다. 행리는 심장이 막 입으로 튀어나올 것 같아 그를 채찍했다.
2: 무슨 말? 빨리 해. 날이 어두워져.
0: 바로 이때 소머리꾼이 소떼를 몰고 수림 저쪽 끝에서 걸어왔다. 그는 채찍을 휘둘러 쩡 소리를 울리고는 목청을 돋구어 노래를 부른다. 깜짝 놀란 덕광이와 행리는 소머리꾼이 멀리 사라져서야 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공기가 더욱 긴장해지는 감을 느꼈다. 한동안 실이 지나서야 덕광이는 떠듬거리며 입을 떼었다.
1: 행리야, 난...
0: 그는 침을 꿀꺽 삼켰다.
1: 난 너에게 물어보자고 그래. 넌...
0: 행리는 그가 숨도 제대로 톱지 못하고 말을 떠듬거리는 걸 보고 하마터면 웃음을 터뜨릴 뻔하였다. 그러나 가슴은 더욱더 세차게 들뛰어 덕강이가 마음속 말을 털어놓았으면 하면서도 두려움을 금치 못했다. 그는 머리를 숙이고 두 손으로 어설플 만지작거리며 가는 소리로 재촉하였다.
2: 내가 뭐 범이 돼서 자기를 잡아먹나? 우리 같이 몇 년이나 지내왔는데 주저할 건 뭐니? 어서 말해.
1: 난 너에게 좋은가 나쁜가 물어보려고 그래. 그 아주머니가 그 우리를 구원해줄 때 같이...
0: 행디가 얼결에 앞으로 내민 손이 덕강이의 손에 닿았다. 그들들은 마치 전기에 닿은 듯이 흠칫 손을 움츠렸다.
2: 말하려무나.
0: 행리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가늘어졌다.
1: 우리 둘이 정말 그렇게 되면 좋지 않아?
0: 말끝을 맺은 덕강이는 자기 입이 둔한감을 느꼈으나 가슴속에 들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하였다. 그는 두 눈을 똑바로 뜨고 행리를 지켜보았다. 행리는 고개를 축혀들었다. 연한 눈썹 아래에 박힌 가는 두 눈은 한결 더 아름다웠다. 거기에는 처녀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는 사랑과 행복의 불안이 깃들어 있었다.
2: 덕강 오빠.
0: 행리는 흥분으로 하여 목구멍이 막히고 발밑이 무너지는 듯 짚어 덕강이 품으로 쓰러졌다. 덕강이는 그의 포동포동한 따가운 손을 꼭 부여잡았다. 행리는 머리를 그의 건장한 어깨 위에 가볍게 기대었다. 뜨거운 젊은 심장 두 개가 한 줄에 연결된 듯 걱정을 담아 안고 함께 높디었다.

0: 참으로 이상하다. 이 묘태째, 금거지에서는 강도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왕장쇠가 이런 일을 당하였는가?
1: 수연이는 생각에 잠겨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0: 놈들이 파견한 간첩놈들일까? 그럴 수 없다. 그 놈들이 왜 그를 해치려 하겠는가? 공교롭게 맞다들였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오히려 사전에 계획적으로 매복하고 있은 듯하다. 장쇠는 교장이 물건을 사오라고 해서 늦게 장보러 떠났다고 말했다. 그럼 황간지가 그를 자기 아내와 관계했다고 하여 죽여 없애려고 한 것일까? 그 일로 하여 황간지가 그런 악독한 작간을 부릴 수 있을까? 행리 어머니는 왕장쇠와 거래가 있는 것이 뻔하다. 장쇠가 하마터면 잘못될 뻔하였다는 말을 듣자 대본의 낯색이 무섭게 변하는 것 봐라. 그걸 보아 그는 장쇠가 위험하다는 것을 사전에 알고 있은 듯하다. 그러면 그도 남편이 장쇠를 죽이려 하는데 동의하였단 말인가? 그는 무슨 말을 하려다가 왕간지가 들어오자 입을 다물어버렸을까? 왕간진 어째서 마음을 놓지 못하는 듯이 자리를 뜨기 싫어하며 또 마침 그 대목이 들어왔을까? 화장을 요란하게 한 그 뚱뚱한 여자는 낯선 사람을 만나자 그렇게도 당황해서 허둥지둥 피해 달아났는데 사실 왕간지의 친척이라면 그럴 수 있을까? 그는 어디서 왔을까? 보기엔 농촌 사람 같지 않은데 도신 모두 적간정 구역이 아닌가? 그가 어떻게 왔을까?
1: 수연이는 무리를 들고 보니 어느덧 집 무더기에 이르렀다. 그는 주춤 멈춰서서 속으로 말하였다.
0: 이 일은 간단치 않다. 단지 사통한 것 때문이 아니다. 왕간지가 무슨 나쁜 짓을 한 것이 그들에게 꼬리 잡혔을 수 있다. 그러기에 옳다. 간부회의를 열고 토의해봐야 한다.
1: 수연은 결심을 내리고 돌아섰다. 그는 몇 걸음 못 가서 막 들어서는 독강이와 마주쳤다.
2: 아, 독강아.
3: 오,
2: 너구나.
3: 누나. 누나. 누나 잘 있었어? 누나도 집에 돌아왔네.
1: 독강이는 수연의 손을 끌어잡았다. 두 어느이는 한동안 즐거운 웃음을 터뜨렸다. 독강이는 그가 나들이 옷 차림새를 하고 꾸리미를 낀 것을 보고 입을 열었다.
3: 누나, 볼일 있으면 먼저 가봐.
0: 내 이제 간부회의를 끝내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실컷 하자꾸나. 어서 들어가봐. 고모니가 기뻐서 어쩔 줄 모를 거야.
3: 누나.
1: 독강이는 누나를 바래주고 인차 집 문턱을 넘어서지 않고 이윽도록 눈에 익은 나지막한 물루를 살펴보았다. 어릴 때엔 그렇게도 높아 보이던 이 물루가 이제는 너무나도 낮게 보여 안으로 들어서려면 이마를 받지 않겠나 하고 조심해야만 했다. 떡강이가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었다. 그는 먼저 펑싯 웃고는 참지 못하고 불렀다.
3: 어머니,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4: 아이고, 돌아왔으면 왔지. 내가 널 청해야 하니?
1: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심드렁해서 대답하였다. 독강이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해졌다. 그는 얼른 다시 불렀다.
3: 아, 어머니! 아, 전 방금 집에 들어섰는데 아, 어머니는...
1: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치어들었다. 그는 기쁨이 넘쳐 아들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3: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누구야? 어? 아유, 덕강아, 너였구나. 아유, 어서, 어서. 어서 안에 들어가자. 어서. 아유, 우리 덕강이.

0: 드라마 숨바귀꽃 61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1: 베이징 시간 13:00.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 调频 103.5兆赫 黑龙江 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저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4: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연변방송국에서 녹화 제작한 요청 하마당 프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절의 여왕으로 불리우는 여름이 100가지 꽃들의 화려한 축제 속에서 아름답게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꽃들이 어울려 피운 여름의 하모니란 자연의 아름다움을, 가정의 향기로움을 선사하고 있는데요. 여름 더위에 지치고 생활에 뒤척이다가도 가족의 안이나 지인들의 위안을 받는다면 모든 본능은 가뭇없이 사라지고 또다시 열정과 최선을 다하게 것입니다. 하여 오늘의 요청하마당에서는 갖가지 꽃들의 하모니와 함께 문화생활의 하모니를 엮어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철호 조미란 부부의 최상의 하모니와 함께 여름 사랑을 느껴보시기 바라면서 노래 사랑의 자리표를 감상합시다.

심수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정명월 씨가 보내온 요청 사연입니다. 7월 14일은 흥룡강성 밀산시 화평향 흥관촌에 계시는 정명월 씨의 어머니 김현자 씨의 62세 생일이랍니다. 어머니는 그젠날 병원에 계시는 아버지를 살리려고 가진 고생을 다 겪었지만 아버지는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먼저 하늘나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니는 홀로 두 딸을 키우면서 가진 세상 풍파를 다 겪으셨답니다. 정명월 씨는 엄마가 돼서야 어머니의 강인함과 꿋꿋함을 알게 됐다면서 오늘 노래 한 곡 요청하여 따뜻한 효도를 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외 훈춘 씨에 계시는 최호 김미화 부부도 어머니 정영숙 씨의 61세 생신을 축하드리면서 노래 둘의 사랑을 요청해 왔는데요.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0: 살아가면서 우리는 조화로운 만큼 중요한 것은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살다 보면 원망도 생기고 노여움도 나며 발로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은 일도 생기게 되는데요. 순간의 감정을 추스리고 조화로움을 더해간다면 세상사 모두가 순탄하지 않을까요? 군주시에 살고 있는 김정금 씨는 불혹의 나이를 넘기고 나니 인생을 알 것 같다면서 메시지를 보내봤습니다. 그러면서 자식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은 부모님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고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남편한테 고맙기도 하다면서 가족을 위해 서품 남자와 여자를 요청해 왔습니다. 네, 요청한 서품을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1: 여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2: 저 여보시오. 그 무슨 뜻입니까?
3: 그 시대와는 너무나도 떨어진 거란 말이야.
2: 맞았어.
1: 아니 그럼 남자가 꽃이란 말인가요?
2: 에이 아니죠.
1: 아니 그럼 여성은 뭐예요?
2: 저 여성은 그런 겁니다.
1: 아니 그럼 아니, 여성은 그런 거야, 생활에 그런 거야 이렇게 불러야 돼요? 네?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요.
3: 그럼 뭐야 여성은 도대체?
1: 네.
2: 저 여성은 여러 가지야.
3: 뭐 여러 가지? 아니 그럼 여성은 여러 가지야, 이런 것도 저런 것도 여러 가지야 이렇게 불러?
2: 아니 그런 것도 아니라고.
1: 아니 여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도대체 뭐예요?
2: 예, 똑바로 들어보세요.
4: 처녀는 금이라네, 눈부신 금이라네, 개방 세월 반짝반짝 눈부신 금이라네. 정다운 처녀여 여자여, 그대들 없다면 금이라네, 금이라네.
2: 어때? 맞지?
1: 확실히 비슷해요.
3: 확실히 부르기는 잘 불렀다마는 그 근거가 도대체 뭐야?
1: 네, 근거 뭐야?
2: 그렇지, 그렇지. 근거가 뭐냐?
3: 네. 뭐냐?
2: 요즘 우리가 그 나이트클럽이요, 다방이요, 사우나요 다 제쳐놓고
1: 네,
2: 그 식당 문 앞에 걸려있는 복문 모집이라는 폐쪽만 봐도 알 수 있지 않나?
3: 아, 네. 그렇지, 그렇지. 그 말 듣고 보니까 확실히 그런 폐쪽이 안 붙어있는 곳이 별로 없더라고.
1: 네, 저도 그런 걸 많이 봤어요.
2: 그러기 때문에 우리 셋이서 그 남자와 여자라는 이 제목으로 사회의 한 측면을 좀 말해보자는 거야.
3: 그렇지.
1: 그런데 그렇지. 우리 셋이서 그걸 어떻게 표현해요?
2: 아이고,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1: 할 수 있죠.
2: 그럼 이렇게 합시다.
3: 네.
2: 그 당신 께서는 그 식당의 주인 역을 맡으시고,
1: 네, 알겠어요.
2: 자녀하고 나하고는 그 직업을 찾는 청년 역으로 분장하는 것이 어때?
3: 그렇지,
1: 네,
3: 그렇지.
1: 그렇지.
2: 자, 해보자고. 딸, 어이, 덩치 얼구나. 야,
3: 이게 떼떼구나. 여기서 또 만나게 되구나.
2: 야, 근데 너 뭐 직업을 찾는다는 게 찾았니?
3: 찾는다는 게 뭐야? 돌아다니면 보니까 전체를 여자 복무원 말 요구하지. 우리 같은 남자들은 개밥에 도토리 둘라.
2: 그렇네라.
3: 그래, 너는 찾아?
2: 야, 찾는다는 게 무식이야, 야. 야,
3: 응?
2: 근데 내 여기를 뭐 하러 왔니?
3: 아, 나 혹시 이 식당에서 일꾼이라도 쓰겠는가 해서.
2: 그래야? 나도 그래서 여기를 찾아왔다.
3: 그래? 그럼 같이 들어가 볼까?
2: 들어가보자.
3: 가자.
2: 예, 안녕하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손님 오셨습니까? 들어오셔. 예, 들어오셔. 저 뭘 청하겠습니까?
5: 저 그런 게 아니라 저.
1: 아가씨는 요구합니까?
2: 아니다.
1: 아니 그럼 뭘 요구합니까?
5: 저
2: 혹시 여기서 이제 복무원 모집합니까?
1: 모집합니다. 저 이거 보시오.
5: 예.
1: 저기 아가씨를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까? 그럼 여기를 뭐 하러 왔습니까?
2: 저 우리 여기서 복무원을 하면 아이 되겠는 게 좋아.
3: 예.
1: 이 손님 여기 뭐 뱃돌 공장인가 하재인가?
2: 아이.
1: 손님들 계속 여기서 복무질을 하시겠다면 우선 먼저 병원에 가서 편상 수술부터 하고 오시.
3: 아이가 뭐 남자들은 이렇게 값이 없는가?
1: 아니 값이 없는 걸 이제 아세요? 지금 같은 경제 시대는 철에는 금이고 과도 금이고 가전분에는 금이고 손님 같은 남자분들은 흙입니다. 아세요?
2: 그 아줌마의 그 말씀 아주 역하게 한다.
3: 정말 여자로 태어나지 못한 게 영원 동스럽거든요.
1: 이제 우리 한들 방법이 없으니 일자리를 찾겠으면 그 벽돌 공장이나 도살장 모텔에 가보시오.
2: 아, 나는 어째 여자를 태어난 것처럼 남자를 태어난 일이야.
1: 너무 원통해 마세요.
3: 이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확실히 여성은 꽃이 옳지요.
1: 확실하지요.
2: 그렇지.
3: 그런데 이봐,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도대체 뭐야?
1: 네, 뭐예요?
2: 자네 아직 이것도 몰라?
1: 뭐예요?
3: 뭐야?
2: 우리 같은 남성들은
1: 네.
6: 흙이야. 푹 썩은 흙이야.
1: 아니 그럼 남자는 흙이라네. 쓸모없는 흙이라네. 경제시대 불쏘불쏘 푹 썩은 흙이라네.
6: 예예예예 맞았습니다. 맞았습니다.
3: 아이 그럴 수가 있을까? 아, 어?
2: 자 그럼 좋네.
1: 네.
2: 그럼 우리 셋이서 다시 한번 표현해보는 것이 어때?
3: 그렇지.
2: 어? 자 됐지? 해보자. 자 해보자고.
1: 이거 뭐 아가씨들 빨래 얻어야 식당 경영하나 어찌나 하지겠어. 아니 집을 이렇게 좋게 장식해놓고 아가씨 없어서 영업을 못하겠어. 뭐야 저 미나리 집이나 봐라. 무슨 손님은 저렇게 꽉 들어찼니? 옳다. 저 집에서는 흥정강사에 가서 아가씨 도로 내려왔다 했지. 옳다. 그것도 뭐 기라 인간 크고 출출하다 했지. 기라니까 저렇게 잘 되지. 무슨 전에 잘해서 되는가 하오. 거기요. 엄마 저 찰집은 어?

0: 자, 여기서 공무원을 모집 하나요?
1: 그냥 안 모집하.
0: 한 달에 월급은 얼마씩 주나요?
1: 월급은 그저 한 300원 정도로 주고 매상고가 올라감에 따라서 점심 더 줄 수도 있어.
0: 자, 그럼 여기서 저는 수락하나요?
2: 쌤하다.
0: 아재, 손님이 여기 없을 때 아재 그 복장 모델에서 그 그릉거리라 이런 거 몇 개 해보면 해 되겠어. 내 심심한데. 야,
2: 저 그러자요.
1: 광청소라 하면 조금 피식하냐?
0: 야, 야.

0: 그 저를 쓰겠습니까?
1: 야, 쓰겠어. 자, 기라 지금 무슨 마음이야?
0: 자유의 마음입니다.
1: 오, 기라가 로천역이 했구만.
0: 아닙니다.
1: 기라 뭐?
0: 원래 너의 시집이라는 거 살라당 갔다가 고추장 썰어서 할라당 나왔습니다.

0: 너무 차서 그렇지 나그네도 없는 게 어떻게 임신합니까? 120호 말하는 거 봐라.
1: 내가 이렇게 말은 명심하지 않단다. 아우 아자릉 여보 봐라 여보 요큰 발머리 어찌 이렇게 잘 자라니 옷을 알락달락하게 이렇게 맞춤 따르게 하고 아재 그저 아재를 얼리 뜯어보고 내리 뜯어보고 아무데나 뜯어보려고 해서 복이 퍽퍽 대피게 생겼구만.
0: 그랬을까?
1: 야 아자 여기다 모르겠구나.
0: 무슨 말 그러니까?
2: 전 모든 게 다 정상이에요.
1: 정상 아이들겠는데.
0: 나는 예, 전 불정상이다.
1: 아재는 무슨 게 불정사이요?
0: 어, 그건 내가 여기서 어떻게 말할까? 일단 내가 가만히 말해주면 알던가.
1: 이렇게 내 눈치 없단데. 아재. 우리 그 용어가 하자면 야, 폭문들이 좀 몇 가지가 특별한 데 있으면 좋단 말이오. 그 말하자면 야, 두 가지가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0: 두 가지라는 게 뭔가?
2: 저는 키도 크고 어관도 크게 생겼지 않았어요?
1: 그거 말고 또 있어.
0: 네 알았습니다. 여자라면 아까 숨이 커야 되고 궁디 커야 된단 말인가?
1: 그거 말고 있단데 말하자면 그 첫째?
0: 예.
1: 물매 크면 클수록 좋다 이런 게 있어.
2: 아 그거를 무슨 물덩어리 쓰겠다 그거나 그 선물이에요?
1: 야 정말 모르는 소리다. 어이 손님이 우리 음식점에 왔을 때 전에 손님들한테 술을 붓고 권하고 해서 손님이 얼거이 취했을 때 전에 슬픈 말기 되면 우리 매상고가 올라가고 전에 장조공단도 부쩍 따라 올라갈 게 아니겠어.
0: 네 불정사

0: 하는 게 바로 그게 아닌가.
1: 그래, 아재는 물배 커.
0: 아, 나 물배 어떻게 큰지. 야. 맥주 열병사리 같은 거는 거저 쥐구멍에다 거저 뜨물 쏟아여는 식이 돼서 동네 집 사람들은 나를 보고 여자 뱅게라 쇠배때기라 잼까.
1: 기다고 둘째 아재. 둘째는야 목사가 도와야 된다 이런 게 있어.
0: 지금 여기 요구 조건이 내 신체 조건하고 이렇게 딱 맞을까?
1: 어구 그래 아재는 왜 커?
0: 나는 그나마나 예 돼지별 순대 한 소래 같은 건 앉은 자리에서 먹고 돌아서 뭐 또 배고픈 게 영흔이잖아.
1: 이러고 보니까 내 오늘 복덩이들을 만났구만 복덩이들.
0: 저 그리고 또 다른 요구 조건이 없을까?
1: 요구조구 있지. 그 말하자면 춤과 노래 특사해서 뭐 좋단 말이야. 손님 얼굴이 취했을 때 춤도 요구하고 노래도 정한단 말이야.
0: 나는 얘 원래 예술학교 무용시험 쳤는데 이점이 모자라서 아이들 쨍까.
1: 야, 그걸 낭패를 했구나. 아이고 아이고 손님이 온다. 아재 아재 아재 저거 저거 손님은 저 손님 폐주름 같은데 저 손님은 어떻게 하나 우리 집을 꿀도록 하겠어. 언맥집을 잘하고 골상득했다는 팔팔팔팔 주문하겠어.
0: 오야 아도 기다 막게 생겼다 야.
1: 야, 니 이제 무슨 아니니?
0: 야, 니 저기 가서 저 글썽 좀 가져오게.
1: 시키지 말고 니가 좀 알겠니?
0: 가져오나.
1: 조그만 게 벌써부터 신발한 척 미치다니. 그래?
0: 저는 화형이라고 불러주겠습니까?
1: 어, 그래 그래 이름 진짜 참 좋구나. 저게 난 죄가 나 죄경리를 해도 돼.
0: 어 죄경리니
2: 어 경리니 경리님을 이렇게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0: 경리님을 그래. 만나니까 정말 기쁜데.
1: 나도 한 가지.
2: 자 경리니 자 간에 가서 내하고 같이 술을 마시자.
1: 아 그래
2: 자 서서히 앉아요.
0: 자 가는 거 같은데.
1: 야! 이 드레박 같은 게 너는 저 동동 매달리니?
0: 야! 이 드레박 줄 같은 게 너는 저 칭칭 당기니?
1: 야! 내 최경리를 먼저 쳤다 어째?
0: 나 최경리를 먼저 봤다 어째?
2: 최경리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세요.
1: 예.
2: 돈밖에 몰라요.
0: 응? 경리님 저 여자와 가까이 하지 마시오.
1: 예.
0: 병리 있습니다.
1: 개그 다친다!
0: 네 여자리 다친다.
2: 경리님 저쪽 하늘 같이 가자요.
1: 저기 그럼 내가 자네들 그 노래 실력을 보고 결정하는 게 어때? 어?
0: 저
1: 이건 없지.
0: 그럼 노래는 니 먼저 해라.
1: 야 시키지라고 니 먼저 말이야.
0: 아이고 아이고 니 먼저 해라.
1: 니 먼저 해라.
0: 니 먼저 해라.
1: 니 먼저 해라.
2: 난 노래할 줄 잘 몰라요.
1: 아 괜찮아 실력을 본다잖아.

0: 제 목이셔서 노래 잘 못하겠어요.
1: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2: 어우야, 아들 노래하면 거 봐라. 싹 잡으려면 온다.
0: 야, 새롭게 한번 해봐라.
2: 간다. 나는 예, 저렇게 잡으려면 오는 노래 하라고요. 소양강 전용하겠습니다.
1: 그래, 그게 좋지.

0: 네 꼬라지 춤추는 거다. 야, 이렇게 해서 통통한 소리만 치겠느니? 나는 저런 춤 알 추고에 디스코 추겠습니다.
1: 아, 그래, 그게 정성아 좋지. 자, 줘봐, 줘봐. 뚝딱,
0: 텔레비를 시청하시는 모든 여성들에게 올리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2: 여성은 꽃이 아니.
3: 세상사 모두가 하나로 모아지면 조화가 되고 둘로 갈라지면 상극이 된다고 합니다. 조화는 화합과 하모니를 이루게 되지만 상극은 갈라지고 터지고 부서지게 됩니다. 금룡강성 탕왕현이 계시는 자영자 씨는 어머니 김영금 씨의 고향이 길림성 화룡시인데 몇십 년이 지난 지금도 어머니는 고향 얘기만 나오면 눈물을 글썽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영자 씨는 조만간 어머니를 모시고 고향에 다녀오른다면서 그동안 어머니의 마음을 고향정을 달래고자 노래 아름다운 연변 그리워하늘을 요청해왔습니다. 네, 요청한 노래를 함께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향 사랑을 떠올리는 노래 고향이 우릴 부른다였습니다. 햇살이 눈부신 7월에는 계곡에서 흐르는 물소리도 정답고 푸른 비단 같은 벼파도도 정답습니다. 길림성 길림시에 살고 있는 박명자 씨는 삼남매를 키우시느라 고생 많으신 어머니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또 내일이면 어머니의 74세 생신인데 올해는 모처럼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생신을 즐겁게 보내시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 사랑합니다라는 말과 함께 노래 구제비 동지를 요청해왔습니다. 네, 그럼 박명자 어머님께서 자식들의 축복 속에서 오래오래 앉으시길 바라면서 요청한 노래를 보내드립니다.

꽃들의 향연 속에서 여름 향기가 짙게 풍기고 있는데요. 아름다운 울림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가듯이 무더위 속에서도 열정을 발휘하며 하모니를 이뤄가는 모습과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는 이들을 보면서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보게 됩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건강, 사랑, 평화, 안정의 하모니를 만들어갈 것을 다짐하면서 오늘의 요청 한마당 프로그램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흥룡강 조선말 방송 건강과 생활 프로 생방송입니다.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김인성 인사 올립니다. 各位 听众 朋友们 这里是正在为您直播的 黑龙江 朝鲜语广播 健康与生活节目 我是主持人 金仁成 欢迎各位收听 본 방송은 위챗으로도 청취 가능한데요. 위챗 애플이 즉 웨이신 쇼청취에 룽광댄타이를 검색한 후 조선어 방송을 클릭하면 휴대폰으로도 실시간 청취 가능합니다. 本节目呢在微信小程序当中哈可以同步收听，大家可以搜索微信的小程序龙广电台，点击朝鲜语广播进行收听。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강과 생활 프로입니다. 这里是每天下午2点到3点为您直播的健康与生活节目。 노래와 함께 오늘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来首音乐开始今天的节目。

일주일에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은 오랜 시간 동안 구술을 통해 전해 내려온 짧고 간결한 말로 인간의 경험과 지혜를 집약적으로 담고 있는 민속적 언어의 형태입니다. 일상생활에서의 교훈, 도덕적 교훈, 사회적 관념 등을 전달하며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삶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오늘은 속담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의 유래와 그 의미를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라는 속담은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경고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내면적 강인함과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 능력에 대한 깊은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을 통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하면 결국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의도가 엿보입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는 말은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처와 자신의 정신 상태를 잘 유지하는 것이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호랑이는 고대부터 여러 나라에서 힘과 위험을 상징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므로 호랑이한테 물려가다라는 표현은 매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속담은 정신만 차리면이라는 조건을 달고 있어 위기 속에서 이성적인 판단과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속담의 기원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고대부터 사람들이 호랑이를 두려워하고 그 강력함을 의식하면서 생긴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호랑이는 조선족의 고전적인 동물 상징 중 하나로 그 힘과 위엄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상황은 거의 없었지만 그 상징적 의미와 함께 사람들은 호랑이를 두려운 존재로 인식했습니다. 조선족 역사와 문화에서 호랑이는 매우 중요한 동물로 많은 민속학적, 문학적 소재로 등장합니다. 호랑이는 조선족 고전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며 다양한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의 전통적인 설화에서는 호랑이가 인간과 마주치며 대립하거나 때로는 인간을 구하는 존재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호랑이는 언제나 강력하고 위협적인 존재로 등장했으며 그에 대한 두려움은 이 속담의 배경이 되었을 것입니다. 조선족 사회에서도 호랑이는 고대부터 존재한 민속적 상징으로 위기를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조선족은 고대부터 다양한 자연 환경과 접하면서 호랑이를 비롯한 다양한 야생 동물들과의 관계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들의 문화에서 호랑이는 강력한 존재였고 인간이 그것을 상대하기 위해선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는 교훈을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속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정신만 차리면이라는 부분입니다. 위기 속에서 사람은 종종 공포에 휘말리거나 당황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주어진 여건을 고려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첫걸음입니다. 예를 들어 자연재해나 사고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우리는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속담은 그런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보다 깊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호랑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단순히 체력이나 외적인 힘으로 이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 속담은 내면의 힘, 즉 정신적인 강인함과 지혜를 강조합니다. 호랑이의 위험에 물려가는 것은 육체적으로 큰 피해를 받을 수 있지만 정신적으로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 위기 상황에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위기 속에서 물리적 힘뿐만 아니라 이성적인 사고와 지혜가 가장 큰 무기임을 일깨워주는 속담입니다. 이 속담은 또한 삶의 어려움에 대한 도전 정신을 장려하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려움은 고통스럽고 위험해 보일 수 있지만 그 고비를 넘기면 우리는 더 강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이는 인간이 위기 속에서 더 큰 내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을 묘사한 것입니다. 호랑이와의 싸움은 겉으로 보기에 위험하고 치명적일 수 있지만 정신을 차리고 싸운다면 그 싸움을 통해 더 강한 자신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선족 전통 문화에서 호랑이는 여러

까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 존재입니다. 고대 조선족에서는 호랑이가 악귀나 나쁜 기운을 쫓는 신령한 동물로 여겨졌습니다. 또한 호랑이는 권위와 강함의 상징으로도 많이 등장합니다. 고전 문학이나 설화에서도 호랑이는 자주 등장하며 그 특징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시대의 문학에서도 호랑이는 자주 등장하는 동물 중 하나로 사람들은 호랑이를 대하는 자세에서 많은 교훈을 얻으려 했습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처치하는 이야기는 용기와 지혜를 동시에 발휘하는 사례로 당시 사람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호랑이와의 싸움은 단순한 물리적 싸움만을 의미하지 않고 그 싸움을 통해 얻은 교훈은 큰 가치를 지닌다고 여겨졌습니다. 조선족의 전통 설화나 민속 이야기들 중에서도 호랑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이야기는 호랑이와 인간이 맞서 싸우는 내용을 다루고 있으며 그 속에서 위기 속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교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난 주인공이 호랑이의 위협을 이겨내기 위해 지혜를 발휘하거나 침착하게 상황을 넘기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과 잘 맞아떨어지며 그 속에 담긴 교훈은 여전히 현대인에게도 유효합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두려움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잘 분석하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느낄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이 속담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강인함과 지혜를 발휘하여 극복할 수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속담은 단순한 위험을 경고하는 말을 넘어 위기 속에서 중요한 것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조선족 전통 문화에서 호랑이는 그 자체로 강력한 존재이지만 인간의 지혜와 강한 정신은 그것을 능가할 수 있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이 속담은 우리에게 위기 속에서 어떻게 자신을 잃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를 가르쳐주며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삶의 지침이 됩니다. 오늘 알아본 속담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편리함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교통수단의 발달, 배달 문화의 확산, 식품 가공 기술의 고도화는 우리의 삶을 풍요롭고 편리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식습관 역시 빠르게 달라지고 그 과정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들이 무심코 자리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현대사회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나쁜 식습관과 이런 습관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나쁜 식습관이란 단순히 특정 음식을 즐겨 먹는 문제를 넘어 건강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삶의 질까지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그렇게 먼저 이러한 습관들이 어떤 배경에서 형성되고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흔히 겪는 나쁜 식습관 중 하나는 불규칙한 식사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아침을 거르고 점심을 간단히 때우거나 늦은 밤 야

야식을 먹는 일이 일상이 되기 쉽습니다. 특히 직장인이나 학생분들은 업무나 학업에 치여 식사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배가 고프면 간편식이나 인스턴트 식품으로 허기를 채우곤 합니다. 이러한 패턴은 단순히 위장을 불편하게 하는 것을 넘어 신체의 대사 리듬을 무너뜨리고 장기적으로는 비만, 당뇨병, 소화기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인간의 몸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에너지와 호르몬을 조절하는데 이 리듬이 반복적으로 깨지면 피로감이 누적되고 집중력도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불규칙한 식사는 단기적인 불편뿐 아니라 장기적인 건강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가공식품이나 패스트푸드에 의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패스트푸드는 빠르고 간편하며 맛도 좋아 쉽게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식에는 고열량, 고지방, 고나트륨 성분이 많아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습니다. 특히 나트륨 섭취가 과도해지면 고혈압이나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이 커지고 포화지방이 많은 음식은 체지방 증가뿐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젊은 세대일수록 젊어서 괜찮다는 생각으로 이런 음식을 자주 섭취하지만 이러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서 체내에 누적되고 어느 순간 건강 이상 신호로 나타나게 됩니다. 단 음식이나 카페인 음료에 대한 과도한 섭취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커피 문화가 크게 발달하면서 하루에 여러 잔의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카페인은 적당히 섭취할 때 집중력을 높이고 기분을 좋게 만들 수 있지만 과도한 섭취는 불면증, 심장 두근거림, 위산, 역류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에너지 음료에 들어있는 당분은 순간적으로 에너지를 올려주는 효과가 있지만 곧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피로감을 더 크게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카페인과 당분에 점점 의존하게 되고 이는 건강한 에너지 대사 구조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현대인들은 먹는 속도에서도 좋지 않은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짧은 점심시간에 급하게 음식을 먹거나 TV를 보면서 무심코 군것질을 하다 보면 음식을 천천히 씹고 맛보는 여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빠른 속도로 먹는 습관은 포만감을 제대로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만들고 이는 곧 체중 증가와 소화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음식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활동을 병행하면서 먹게 되면 자신이 실제로 얼마나 먹었는지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져 불필요한 칼로리 섭취가 늘어나게 됩니다. 나쁜 식습관이 문제인 이유는 단순히 체중이나 외모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식습관은 신체 건강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는 식단을 유지하면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또한 영양소가 결핍되면 뇌 기능 역시 저하되어 집중력, 기억력, 사고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결국 나쁜 식습관은 학업 성취나 업무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쳐 개인의 삶 전체에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쌓여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아직 젊으니까 괜찮다, 오늘 하루쯤은 문제없다 라고 생각하며 방심하게 되지만 사실은 그때그때의 선택이 곧 미래의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한 끼의 인스턴트 식품, 한 잔의 달콤한 음료, 늦은 밤의 야식이 그 순간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쌓이면 우리 몸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결국 첫 번째 단계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식습관을 정확히 인식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쁜 식습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거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 채 그대로 유지하곤 합니다. 그러나 습관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그것이 나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왜 문제가 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신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불규칙하게 식사하는지, 어떤 종류의 음식을 반복적으로 찾는지를 기록하고 돌아보는 과정만으로도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83억 톤의 플라스틱 생산량 중 9%만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비닐봉지는 20년이 흘러야 자연 분해되고 플라스틱 빨대를 분해하는 데는 20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회용 컵 대신 나만의 컵만 사용해도 플라스틱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나쁜 식습관은 단순히 체중 관리의 문제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건강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습관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려는 의지를 다지지만 막상 실천 단계에서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의지 부족이 아니라 잘못된 접근 방법이나 지나치게 극단적인 목표 설정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식습관 개선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장기적인 생활 습관의 변화이므로 현실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원칙은 규칙적인 식사 리듬을 되찾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가능한 일정한 시간대에 섭취하는 것은 우리의 신체 리듬을 정상화시키고 에너지 대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아침 식사는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밤 동안 떨어진 혈당을 회복시키고 뇌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여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하게 합니다. 아침을 거르는 습관을 가진 분들은 처음에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간단한 과일이나 우유, 삶은 달걀처럼 소화가 잘 되고 준비가 쉬운 음식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아침 식사를 몸에 익히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침을 챙기는 습관이 자리 잡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원칙은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입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뿐 아니라 비타민과 미네랄, 섬유질 등 다양한 영양소가 골고루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은 특정 성분에 편중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이나 흰빵 같은 정제 탄수화물에 치우치거나 고기 위주의 단백질만 과도하게 섭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려면 매 끼니마다 채소와 단백질, 건강한 지방

흰쌀밥 대신 잡곡밥을 선택하는 작은 변화가 장기적으로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식습관 개선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바로 과식 방지와 적정량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더라도 한꺼번에 많은 양을 섭취하면 결국 칼로리 과잉으로 이어져 체중 관리에 실패하곤 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천천히 먹기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씹는 횟수를 늘리고 한 숟가락 먹을 때마다 잠시 숟가락을 내려놓는 것만으로도 포만감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식사 전 물을 한 컵 마시거나 작은 접시를 사용해 음식을 담는 것도 과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먹는 양을 줄여야 한다는 강박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 보내는 포만 신호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특히 간식이나 음료에 대한 관리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은 적게 먹었으니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달콤한 디저트나 음료를 무심코 섭취합니다. 그러나 이런 음식들은 생각보다 많은 칼로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혈당을 빠르게 올리고 다시 급격히 떨어뜨려 허기와 피로감을 반복시키게 됩니다. 간식을 완전히 끊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가공 과자나 음료 대신 견과류, 무가당 요거트, 신선한 과일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대체하는 습관을 들이면 먹는 즐거움은 유지하면서도 건강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실천해야 할 방법은 수분 섭취 관리입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식습관 개선을 논할 때 물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대사작용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간식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때로는 우리가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감각이 사실은 갈증일 때도 많습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꾸준히 나누어 마시는 습관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입니다. 다만 카페인 음료나 당기 많은 음료는 수분 보충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순수한 물 위주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식습관 개선을 위해서는 환경 조성도 무척 중요합니다. 냉장고나 식탁에 어떤 음식이 놓여 있는지가 우리의 선택을 좌우합니다. 가공식품이나 과자류가 눈에 잘 보이는 자리에 놓여 있다면 습관적으로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잘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더 건강한 음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또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빈도를 늘리면 음식의 재료와 조리 과정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어 영양 관리에 훨씬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복잡한 요리를 할 필요는 없으며 간단한 샐러드나 구이 요리부터 시작해 점차 범위를 넓혀가는 방식이 좋습니다. 여기에 더해 심리적 요인 관리도 필수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나 외로움 같은 감정을 음식으로 해소하려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른바 감정적 폭식은 일시적으로 위안을 주지만 결과적으로는 건강을 해치고 더 큰 죄책감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 요인에 따른 식습관을 인식하고 이를 대체할 다른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 가벼운 산책이나 명상, 음악 감상 같은 활동으로 긴장을 풀어내면 음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작은 변화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 개선을 다짐할 때 앞으로는 절대 야식을 먹지 않겠다거나 단 음식을 완전히 끊겠다와 같은 극단적인 목표를 씁니다. 하지만 이런 결심은 잠시 의욕을 불러일으킬 수는 있어도 장기적으로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식습관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생활 패턴이므로 이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꾸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한 번에 큰 변화를 시도하기보다 하루 한 끼라도 건강한 선택을 늘리고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직접 요리해 먹는 등 작은 습관부터 바꾸어 나가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이는 더 큰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노래 이어집니다.

혹시 스마트폰에 중독되시지 않으셨나요? 매일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지 않으시나요? 이제는 잠시 휴대폰을 내려놓고 자연석을 걷거나 가족과 친구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잠시의 여유가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앞서 나쁜 식습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원칙과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식습관 개선의 가장 큰 과제는 꾸준함입니다.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나 건강관리를 위해 식습관을 바꾸려 하지만 며칠 혹은 몇 주가 지나면 다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다. 이는 단순히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활 속에서 습관을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과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는 실제로 일상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식습관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식습관 개선을 결심할 때 우리는 종종 이상적인 모습만을 떠올립니다. 한 달 안에 10kg을 빼겠다. 앞으로 절대 야식을 먹지 않겠다. 와 같은 극단적인 목표는 초반의 동기부여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금방 좌절을 느끼게 만듭니다. 반대로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해 나가면 성취감을 통해 동기부여가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에는 저녁 식사 후 과자를 먹지 않는다. 또는 하루에 물을 3컵 더 마신다처럼 작지만 구체적인 목표부터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런 작은 목표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점차 더 큰 변화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기록과 피드백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을 바꾸는 과정에서 자신이 실제로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개선하려는 방향과 실제 행동 사이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사 일기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종이에 간단히 기록하거나 요즘은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하루에 먹은 음식과 양, 식사 시간, 심지어 그때의 기분까지 기록하다 보면 무심코 반복되는 나쁜 습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단 음식을 찾는다든지 늦은 밤에 습관적으로 간식을 먹는 패턴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조금씩 대안을 찾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세 번째 전략은 환경 설계입니다. 인간은 의지보다 환경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집이나 직장에서 어떤 음식이 가까이에 있는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지가 식습관을 크게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항상 라면이나 과자가 비치되어 있다면 아무리 결심을 해도 배고플 때 손이 가게 마련입니다. 반대로 냉장고에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은 건강한 식재료가 준비되어 있다면 자연스럽게 더 나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또 외식을 할 때도 메뉴판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기름진 음식이라면 선택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리 어떤 메뉴를 고를지 생각하고 들어가거나 샐러드나 구이류를 우선적으로 주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을 내 편으로 만들면 의지에만 기대지 않아도 건강한 습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전략은 사회적 지원 활용입니다. 혼자서 습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주변에 함께 목표를 공유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훨씬 수월해집니다. 가족과 함께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거나 친구와 함께 주 2회 샐러드 먹기 같은 작은 챌린지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미디어에서도 식습관 개선이나 건강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모임이 많습니다. 이런 집단에 참여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참고하면서 실천 전략을 배울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라는 감각은 식습관 개선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중요한 동력이 됩니다. 다섯 번째 전략은 유연한 태도 유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식습관 개선을 하다가 한 번의 실패에 큰 좌절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했는데 어느 날 피곤한 상태에서 치킨을 시켜 먹었다고 합시다. 이때 나는 역시 의지가 약해 라고 자책하며 모든 노력을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식습관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방향성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루나 이틀 정도 계획과 다르게 먹는 일이 생기더라도 그것이 곧 전체 과정을 무너뜨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다음 끼니부터 다시 균형을 맞추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즉, 식습관 개선은 마라톤이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님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 전략은 즐거움과 결합하기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맛있게 먹는 즐거움,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하는 식사의 행복은 삶의 질과 직결됩니다. 따라서 건강한 식습관을 단순히 참아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오래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대신 건강한 음식 속에서 즐거움을 발견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채소 요리를 시도해본다든지 제철 과일로 만든 간단한 디저트를 즐긴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긍정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또 직접 장을 보고 요리하는 과정 자체를 하나의 취미로 받아들이면 식습관 개선은 힘든 과제가 아니라 생활의 즐거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 전반의 건강 관리와 연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습관은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잠이 부족하면 호르몬 불균형으로 인해 폭식을 하게 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극적인 음식을 찾게 됩니다. 따라서 규칙적인 운동을 병행하고 충분한 수면을 확보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생활 전반이 조화를 이루어야 식습관 개선이 진정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쁜 식습관을 개선하는 것은 단순히 무엇을 먹지 않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건강한 선택을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환경과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며 환경과 사회적 지원을 활용하고 완벽이 아닌 유연함을 지향할 때 비로소 식습관 개선은 삶 속에 자연스럽게 뿌리내립니다. 이렇게 구축된 건강한 습관은 단순히 몸을 건강하게 할 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까지 높여주게 됩니다. 결국 식습관 개선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기획 편집과 진행의 김인성이었습니다.

며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탄소 배출을 줄이고 환경 오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운전을 줄이면 교통 혼잡도 줄어들고 대기 오염도 줄어듭니다. 오늘 대중교통을 이용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환경을 지킵니다.

0: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매일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힐링쉼터 시간입니다. 저는 힐링쉼터 진행을 맡은 김인성입니다.
1: 정설환입니다.

내게 맞는 책. 저는 책을 펼칠 때마다 습자지에 머물스미듯 글자가 온몸에 흡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읽고 나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옅은 지혜가 글자와 글자 사이에서 몸을 일으키는 경험을요. 이렇게 글자에게서 받은 치유가 큰 리우는 제게 맞는 책을 선택해서 읽기

네, 이재현 오수라의 심리여행 독서치료 중의 한 소절입니다. 네, 자신에게 맞는 책을 고르는 것도 고도의 훈련입니다. 책 한 권 잘 만나면 그것이 인생의 책이 되어 자신의 삶을 이끌어갑니다. 더불어 책 속의 글들로 치우려는 경험도 하게 됩니다. 네, 책 속의 글들은 내가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비로소 내게 다가와 내 것이 됩니다. 네, 선택도 그 준비의 과정입니다.

0: 네, 여행기 릴레이 코너가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은 연길에 살고 있는 연서 씨와 함께 친구와 함께한 안도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행에서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있었는지, 안도 여행하면 또 어떤 것들 들려오셨는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지금 생방송실에 나와 계신데요.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연길에서 살고 있는 연서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아, 오늘은 이제 친구와 함께한 안도 여행기 좀 이제 이야기 공유해 주신다고 했는데, 안도는 어떻게 여행 떠나게 된 건가요?
1: 네, 안도 현은 역사가 유구하고 생태가 좋으며 자원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크고 작은 강이 88개나 있는데, 또 송화강, 두만강, 암록강이 발원지기도 하죠. 안도 현은 또 예로부터 장백산 제일현으로 불리고 왔고, 국가급 생태시범국, 국가관광종합계획 시범국, 전국에서 농업 및 향촌관광시범현, 국가전역관광시범구 장근단위, 중국생태원 산지브랜드 시범구, 국가급 수출천연 광천수 질량안전시범구, 국가급 천연 광천 수유명 브랜드 시범구, 길림성 10대 여름철 피서 명도시의 칭호를 가지고 있답니다. 예, 이러한 또 안도현에 대한 소개를 알고 나니 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커지더라군요.
0: 네.
1: 예, 게다가 또 안도에 친한 언니가 거주하고 있어서 또 얼굴도 보고 단초도 나눌 겸 지인분들과 함께 향했습니다.
0: 아, 안도에도 이제 친한 언니가 계신가요?
1: 맞아요.
0: 예. 그러면 안도에 가서 내가 어떤 곳에 놀러 가야겠다, 혹은 뭐 어떤 음식을 먹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은 없이 그냥 언니, 대접받는 대로.
1: 맞아요. 언니 따라갔죠.
0: 맞아요. 예. 아, 이렇게 지인이 현지에 있는 이런 여행이 가장 쉬운 여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1: 예, 네, 네.
0: 우리가 안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여행은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안도 여행 다녀오시고 거기 또 사는 현지인도 이제 뭐 서로 알고 있는 상황이니까, 아, 좀 더 그래도 이제 자주 가지 못하는 분들보다는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1: 네, 안도현은 연변 조성숙 자치주 서남쪽에 위치하였습니다. 1963년 명월진 동쪽 동굴에서 연변 지역 최초의 인류인 안도인을 발굴하면서 안도현은 상고시대로부터 또 인류 삶 터전이었던 것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는데요. 또 송문진 중평촌에 있는 청동기 시대 돌놀 무덤군인 안도 숭실 돌놀 무덤군과 영홍촌에 있는 안도 영홍 돌놀 무덤군이 억조 선조의 문화 유행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0: 그러네요. 안도하면 사실은 거기가 이제 좀 깨끗하다는 그런 인상을 저는 맞아요. 제일 처음에 네, 받았어요. 맞아요. 거리 나가면 조용한데 하고, 또 엄청 깨끗해요.
1: 예, 공기도 맑고요.
0: 네, 네. 그리고 거기 가면 공기가 맑은 지역이다. 또 장백산하고도 가깝고 맞아요. 그래서인지 좀 생태적인 그런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어떤가요?
1: 네, 네. 록색은 또 안도의 특색이고 생태는 안도의 생명이랍니다.
0: 네.
1: 예, 안도현의 산림 피복률은 87% 대다라고 공기 질은 1년 내내 1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0: 네.
1: 예, 여름철 평균 기온은 섭씨 19.3도, 겨울철 평균 기온은 섭씨 영하 12.7도에 달해 여름인 찜통더위를 피할 수 있고 겨울에는 한파와 추위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 안도현은 또 생태를 전력으로 보호함과 어울려 생태 우세를 발전 추세로 전환시켰다고 합니다. 생태 요소를 생산 요소로 생태 재고를 물질 재고로의 전환을 추동했고, 더욱 많은 록색을 금색으로 전환시키는 새로운 길을 모색해냈습니다. 록색 생태 자원과 지역의 특색 문화 자원, 향촌 관광과의 또 융합적인 발전을 실현해 생태 방식으로 향촌 문화 관광을 힘껏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0: 향촌 문화 관광하니까 떠오르는 건데, 요즘은 사람들이 물론 도시 여행도 좋지만 지금은 이 향촌 관광이 사실은 우리 연변뿐만 아니라 네, 전국적으로도 이게 유행 붐을 타고 있어서 향촌에 지금 커피숍들이 막 들어가고
1: 맞아요.
0: 있고 네, 이런 상황이라고.
1: 맞아요.
0: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향촌에 이제 집이 있는 분들이 이제 또 민박 사업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1: 저희 지인분도 그 향촌에 이렇게 민박을 했던 데 너무 아담하게 예쁘게 했더군요. 예.
0: 맞아요. 그런 곳에 이 도시에서 좀 뭐 숨막히다 아니면 좀 너무 절주 빠르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현대인들이 네, 향촌에 가서 아마 그 스트레스를 풀려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네, 그러면 네. 안도도 지금 이제 향촌 문화 관광 뭐 힘껏 추진했다고 하는데 여기는 또 어떤 체험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1: 네, 이외에도 또 농심광천 광천수과학교양 기지, 홍풍광천수타운 등 특색공업관광지를 건설했고 또 마계 로령빙설 등 촬영지기를 구축하고 또 장백산 천리빙설탐험 국가급 풍경코스 네, 장백산 설령 풍경구, 장백산 설령 생태삼림, 관광봉사소 등 대상 건설을 힘써 추진함으로써 빙설 관광 우세를 충분히 발휘시켰습니다.
0: 네.
1: 예, 또한 대사 하전역 기념관, 내두산 항일 유석 근거지 기념관, 항총령 동북 항일 영군 제2군 기념관, 달라제천 동만 단회의 소재지 기념관, 안도륙사 전랑관, 장백산 항일 전쟁 비림 등 홍색 관광 풍경구를 적극 건설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전현의 무형문화재 자원을 통합해 안도 장백산 무형문화재 전시 중심을 건설했고 중국 안도 조선족 무형문화재 원천문화재, 조선족 농경문화재, 된장문화관광재, 조선족 민속운동회 등 브랜드 활동을 펼쳐 안도의 지명도를 널리 알렸습니다.
0: 여기도 된장 문화 관광절이 또 있네요.
1: 네,
0: 저희는 그냥 이제 그 된장 축제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데 안도 쪽에서도 또 이런 걸 하고 있네요.
1: 네,
0: 네. 예,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홍색 관광 그 풍경구에 대해서도 이제 몇 군데 얘기를 주셨는데 홍색 관광 풍경구 건설과 더불어서 다양한 축제 지금 이제 이 된장 문화 관광절 같은 것도 다 축제에 속한 거니까
1: 맞아요.
0: 네, 이런 걸 진행하고 있다니 참 대단합니다. 안도 했을 때 저희가 너무 크게는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일여행지 규모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장백산의 모든 풍경구가 거의 다 안도에 속하는
1: 거예요. 맞아요. 민접했고 또.
0: 맞아요. 맞아요. 가장 네. 많이 이 그 풍경 시설들을 갖고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뭐 여행 자원이 풍부한 곳에 안도의 연서 씨가 다녀오셨다는데 그중에서 어떤 곳에 다녀오셨나요?
1: 예. 그때는 또 예, 랑병태 고수촌에 또 지인분이 계셔서 네. 거기로 갔었어요. 예, 그 고상은 또 막디 맑은 하늘, 푸른 숲, 시원한 공기며 또 정갈한 마을, 또 예, 소박한 농가집, 정겨운 사람들, 예, 고수촌의 농촌길을 거니느라면 또 깊은 향수에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0: 네.
1: 예, 고수촌에 또 지인분이 예, 우리를 반갑게 맞이해 주어서 거기에서 우리 정심을 먹었는데 아주 순박한 분이셨어요. 예, 그것도 진분이 시도 쓰고 아주 문학인이에요. 예, 게다가 또 우리는 거기서 또 달기며 뭐 토다가리며 또 버섯 요리며 모두부며 아주 맛있는 농촌 음식들을 예, 네. 또 초대해서 아주 맛있게 맛보았더랬습니다. 예, 거기서 또 농촌의 풍경과 우리에게 또 친숙한 음식들을 맛보면서 또 재미나는 뭐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에 한때를 보냈더랬습니다.
0: 네. 저는 고수촌이라는 이 시골 이름에 대해서 처음 듣는데 네. 양병태 고수촌 이게 촌 이름인가요?
1: 네. 네. 맞아요. 네, 촌 이름이에요.
0: 안도의 한 개 이제 작은 촌인데 네. 그러면 이 촌에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현황인가요? 어떤가요? 네.
1: 네. 그런데 옛날에는 많았다고 하더군요. 네, 그런데 점점 네, 좀 줄어들고 또 다 젊은 분들은 다 뭐 도시로 향하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좀 계신다고 하더군요.
0: 그러면 네. 고수촌 같은 데는 우리가 이제 만약 여행 가려면 레저 시설들이 좀 있는지 그냥 먹을 만한 이제 맛집이 있는 건지 놀 만한 곳이 있는지 이런 걸 좀 가리게 되잖아요.
1: 네. 근데 거기는 주로 마을이에요. 네. 마을이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인가가 많았어요. 예, 사람들이 많아서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두부랑 네. 자체로 이렇게 이렇게 빚어서 예,
0: 만들어서
1: 예, 네. 밭도 있고 뭐 예, 천년 이런 예.
0: 그럼 두부를 만든다는 건 이제 개인 집에서 만든 거예요? 아니면 두부빵이
1: 집에서,
0: 있다는 거예요?
1: 개인 집에서 만드셔. 예, 그래서 아주 맛있던 기억이 있었어요. 예.
0: 그러면 개인 집에 초대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맞아요. 음식점에 들리신 거예요?
1: 아니요, 개인 집에 초대 받았죠. 시인분 집에 우리가 예, 초대 받았죠.
0: 네네.
1: 그러다 보니까 예, 네. 이게,
0: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뭐 펜션 구조가 있거나 뭐 이런 그런 데는 아니고
1: 네, 네. 정말 구수하고 농토한 우리의 네, 네. 마을이었죠.
0: 그냥 네. 여행을 갔는데 현지인 집에 이제 초대받아서 간 경우.
1: 맞아요. 아. 네. 네. 그래서 더 이렇게 이색적이었고 네, 더 기억에 남았어요.
0: 아, 그럼 이 부분은 우리 청취자분들한테 이제 권장해드려도 가서 초대받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서는 체험이 불가능하겠네요. 네. 네.
1: 그런데 거기에 자그마한 산이 있었는데 네. 산이 잘 기억은 안 났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계단이 있어서 아, 저희 일행은 그 계단을 오르면서 한 8시간쯤 이렇게 네. 예, 거기를 거닐었는데 참 좋았어요. 풍치가. 아. 예, 그때 예, 가을이었던가 가을에 접어들면서 예, 좀 단풍도 보였고 이래서 되게 좋았어요. 햇빛도 좀 따스했고 이렇게 예, 걸었던 기억이 있어요. 거기는 진짜 가볼 만해요.
0: 아.
1: 예. 고상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네요. 죄송해요.
0: 산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좀 산책 좋아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1: 그리고 산이 가파롭지 않고 네. 근데 어찌 보면 또 거닐 수 있는 산책도로 같았어요.
0: 산책로.
1: 예, 네, 산책로 같았어요.
0: 아, 알겠습니다. 네. 양병태 고수촌. 오늘 저도 처음 듣는데 우리 방송 네. 듣고 계시는 분들 이제 관심 있는 분들 특히 또 안도 이 촌과 좀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라면 맞아요. 한 번쯤
1: 운전해서
0: 그렇죠. 네, 운전해서 다녀오셔도 보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가려면 좀 거리가 머니까 이제 안도 가는 김에 한번
1: 맞아요. 들려서
0: 경사되셔서
1: 네, 들려서.
0: 네, 그렇게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거기 가서 현지인의 초대를 받은 거니까 아주 그 푸근한 시골 인심을 느꼈어요.
1: 네, 맞아요.
0: 네. 느끼셨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방금 이제 산 얘기도 했는데 산을 많이 좋아하세요? 여행 가면 산 뭐 네. 타거나 그런 편이세요?
1: 예, 저는 산도 좋아하고 또 바다도 좋아하고 예, 어쨌든 자연이라면 될수록 더 자연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싶고 예, 그런 편이에요.
0: 그럼 안도 여행에서는 혹시 산을 접하셨나요?
1: 네네. 일용산을 갔었어요.
0: 아, 일용산?
1: 예. 예. 안도 일용산을 또 애지산이라고도 칭하죠.
0: 애지산.
1: 예. 예. 그래서 길림성 안도현의 현성중앙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예, 일용산은. 예, 현지인 분들이 이야기로는 또 용산 기슭을 감돌아 흐르는 불화통 하에 원앙새 또 뭐 열여 마리가 또 왕림에서 먹이를 찾으며 물놀이를 즐기고 있는 것을 목격했다고 하더군요.
0: 네.
1: 예, 원앙새는 또 워낙 또 국가 2급 야생 보호동물이고 또 매년 3월 말이나 4월 초면 또 육속 동북으로 날아와 번식하는데 또 안도현 경내에서 한 번에 또 열여 마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이런 현상이라고 하더군요.
0: 네.
1: 근데 우리 아쉽게도 저 일행은 그때는 보지 못했는데 네. 또 다음 기회를 빌어서 만나보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0: 그러면 이제 일용산 또 애지산이라고도 불리는 네. 이 산에 대해서 지금 네. 이제 원앙새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네. 이 산은 이제 등산로를 뭐 통해서 산을 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산 근처에서?
1: 아니 등산을 했었어요.
0: 아 등산을 네. 하셨어요?
1: 네. 그런데 그때 저희 딸애도 같이 갔었어요.
0: 네. 네.
1: 그리고 또 스승님이 계셨는데 스승님과 저희 딸애가 손잡고 그 산을 꽤나 컸었어요. 근데 그걸 넘나들 끝까지 이렇게 견제해서
0: 네네.
1: 이렇게
0: 예,
1: 넘나들었어요. 예. 그래서 돌아서 이렇게 왔는데 아 참에 예, 그때는
0: 넘나들었다는 예. 건 어떤 개념이에요? 산의 정상에 올라가서 반대 방향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1: 아니에요. 빙 둘러서 왔었어요.
0: 아, 예. 그리고 오니까 예. 이제 원자리에 다시
1: 맞아요. 예.
0: 아.
1: 예. 그랬던 것 같았어요. 예.
0: 저는 지금 생각이 산이 예. 이렇게 높게 있으니까 혹시 산을 예. 넘나들었다면 이 산을 넘어서 이쪽 현에 예. 건너갔다라는 개념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1: 네네.
0: 그랬는데 네. 아 원자리에 다시 오신 거네요.
1: 네. 그래서 딸내가 그래도 같이 그때는 좀 어렸었어요.
0: 네.
1: 예, 그런데 정말 대견하게 그 할아버지 손을 잡고 예, 끝까지 이렇게 견제했던 게 참 예, 그때 기억에 남네요. 쏙쏙.
0: 네. 그럼 이 산에 올랐을 때 계절이
1: 가을이었어요. 가을. 예, 초가을이었어요.
0: 단풍이랑 이제 이쁜 산인가요, 이 산이?
1: 이뻤던 것 같아요. 예, 아주 예.
0: 사진을 아마 덜 찍으셨나 봅니다. 이뻤던 것 같아요로 표현하시는 걸 보면.
1: 아, 그때 사진을 그때 또 일행분이 촬영 작가가 계셨었어요.
0: 아~
1: 예, 그래서 그분이 많이 찍었었어요.
0: 맞아요.
1: 근데 아쉽게도 제가 못 받았거든요.
0: 사진을.
1: 예, 그분이 많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예.
0: 맞아요. 어딜 가든 그래요. 사진은 찍는 때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받는
1: 맞아요.
0: 게 작품을 받고.
1: 그래야 남겨지잖아요.
0: 그렇죠. 그 작품을 이제 나만의 방식으로 내 기억 속에
1: 맞아요.
0: 또 하나하나 퍼즐 조각을 맞추듯이 집어넣고
1: 네.
0: 그리고 그 사진을 보면서 뭐 아 그땐 그랬었지 이런 추억도 한번 해보고 이래야 사진의 완성인데
1: 맞아요.
0: 그냥 찍는 곳에 그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네. 근데 여행을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사진 뭐 저장하거나 보관하고 정리하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네. 많이 알고 계시고 문자 정리도 함께 곁들여서 네. 정말 하나의 아주 완벽한 여행기처럼 만들어서 네. 남기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저도 들쑥이며 이제 여행 다녀오면 그렇게 하려고
1: 아주 소중하게 소장하는
0: 네. 그래서 여행 다녀와서 저는 여행기를 꼭 쓰잖아요.
1: 좋네요.
0: 나중에 이거 읽어보면 어머나 그때 내가 이렇게 적었다고? 에이. 그때 그렇죠. 금방 다녀왔을 에이. 때 그곳에 대한 감탄이 에이. 한참 이제 에이. 몸에 있을 때 그 글을 적어야 맞아요. 그런 글이 에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도백화 적은 걸 봤는데 어머나 나는 이도백화에 가서 이제 발바닥 내 발까지도 호강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쓸 줄을 일반적으로 가보지 않은 분들 그냥 네. 이도백화 영상이나 보고 뭐 이래서는 네. 상상하지를 못하는데 직접 가봤기 때문에 온몸으로 네. 느낀 거.
1: 변력이 너무 좋았을 때일 것 같아요. 예.
0: 발에 네,
1: 금방 뭐, 왔으니까.
0: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타일들이 깔려 있고 혹은 그 볼록볼록하게 이제 그 돌들을 깔아 놓은 그런 네, 네. 네, 돌 잔디 같은 것도 있었고 잔디 디디면 너무너무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도로 달리게 되면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부분이 또 타일처럼 이제 좀 깔려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곳에서 다양한 디자인의 땅들을 밟으면서 느꼈던 그 서로 다른
1: 감소.
0: 느낌.
1: 네, 네
0: 감소. 그 감소. 그게 금방 다녀왔을 때가야 네, 느껴져요.
1: 더 새록새록하잖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정말 다녀와서 여행의 피곤이 채 풀리지 않았더라도 네. 밤새 앉아서 네. 그걸 정리하고 이렇게 해야.
1: 근데 그것도 얼마나 향수예요.
0: 맞아요. 네. 그래야 그 이제 순간이. 두고두고 볼 수 있고 기억에 남는 여행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아, 얘기하다가 지금 이제 저희 여행도 함께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게 됐는데요. 이쯤에서 저희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 연서시 안도 여행에서 또 어떤 뭐 인상 깊은 에피소드들 더 있었는지 아니면 추천할 만한 음식들 더 있는지 더 재미있는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악 한 곡 이어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은 연기의 연서 씨 모시고 친구와 함께했던 안도 여행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안도 여행기 앞에서 제가 정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산의 이름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안도에 또 이런 고수촌이라는 곳이 있었구나라는 이 시골 이름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우리 연변준에도 사실은 우리가 가보지 못한 이 시골들이 네. 아주 많이 있어요.
1: 그렇죠.
0: 우리 그렇죠. 연길 주변에만 해도 네. 제가 모르는 시골 이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정말 시간
1: 가는 재미도 있을 것
0: 맞아요.
1: 같아요.
0: 뭐 조양천 쪽이라든지 뭐 이란 쪽이라든지 한번 이제 가까운 곳이라도 네. 주말마다 이제 시간 날 때 자투리 네. 시간 이용해서라도 조금씩 다녀볼까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안도에서 아까 이제 고수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좀 부러웠던 게 고수촌 외에 또 어떤 시골들이 좀 사람들의 호평을 받고 있는 시골들이 더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1: 맞아요.
0: 네,
1: 예, 저희가 못 만나봤죠.
0: 다른 촌에는 혹시 가봤어요?
1: 아쉽게도 못 갔어요. 다음에 또 기회에 가보고 싶네요.
0: 그러면 예. 아까는 앞에서 이제 시골에서 드셨던 시골 음식들에 대해서 공유해 주셨는데 그냥 안도에서 지인의 예. 초대로 뭐 예. 이제 가신 거면 또 음식점 같은 데 맛집 같은 데도 예. 많이 들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음식들 또 드셔보셨나요?
1: 예, 토닭곰이라거나 또 예, 또 제철버섯, 또 소고기 조림, 뭐 김치전, 예, 설득 장국, 뭐 순대 우리가 뭐 자주 접하는 예매 음식들
0: 다 전통 음식들이 많네요.
1: 네, 네, 자주 접했던 예매 음식들을 맛보았더랬습니다.
0: 예.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입에 맞았던 음식이 어떤 음식이에요?
1: 저는 좀 매운 걸 좋아해서 뭐 예, 소고기 조림에 뭐 그 매운 있잖아요, 고추 같은 걸
0: 네.
1: 예, 아주 즐겁게 예. 예, 맛있게 먹었. 같아요. 예.
0: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닭곰 같은 것도 드셨는데 연길에도 사실 닭곰은 있잖아요.
1: 예, 맞아요. 네,
0: 그래서 연길 음식과 뭔가 좀 달랐다라고 느껴졌던 점은 있었나요?
1: 예, 더 별미였던 것 같아요. 또 떠나면은 예, 그 다른 고장께 더 맛있잖아요.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남의 집에께 더 맛있고 뭐 그런
0: 연서 씨는 늘 그러시더라. 다른 분들이 여행 가시게 되면 사실은 입맛에 이제 예. 잘 맞지 않아서 음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계시는데
1: 저는 괜찮았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0: 네. 네, 계속 밖에 나가서 드시는 예. 게. 집에서 에이. 먹을 때보다 연길의 음식보다 맛있다라는 얘기를 에이. 하시더라고요.
1: 근데 공기도 다르고 뭐예요. 그다음에 나갈 때는 즐겁잖아요. 어쨌든 네. 그래서 그쵸. 다 좋았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게 그 다음은 다 허용이 수용이 되는
1: 수용이 되죠. 에이.
0: 스타일인가 봅니다. 에이. 그러면 안도 여행에서는 이제 지인들과 함께 지내면서 뭐 재밌는 에피소드거나 아니면 좀 뭐 황당했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에이. 있었나요?
1: 예, 근데 그때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지인분이 와인을 예, 어떻게 또 공세 왔는데
0: 네.
1: 그 와인이 참 달달하고 맛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예, 보통 뭐 그런 데 가면은 맥주거나 혹은 또 예, 뭐 소주거나 이런 걸 많이 마시잖아요. 예,
0: 네.
1: 예 그래서 저희 스승 같은 경우는 또 뭐 예, 맥주거나 혹은 이렇게 빨주 뭐 이렇게 신술 같은 걸
0: 네,
1: 많이
0: 소주.
1: 드시는데 그날에 뭐 와인을 마셨던 기억이 있었어요. 아주 달달하고 달콤했던 것 같았어요. 예,
0: 와인을 기억하고 예. 계시네요. 안도 여행에.
1: 예, 그래서 조금 더 색다르고 좀.

0: 예.
1: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때는 이 와인 얘기가 나왔던 바에 지금 드리는 건데, 예. 와인에 좀 관심을 갖고, 또 와인에 관한 책을 제가 두세 권 정도만 봤었어요.
0: 그러면 총 와인에 대한 일가견이 있으시겠네요.
1: 아니, 두세 권을 보고 어떻게 일가견. 만약에 와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면, 뭐 예. 외국에 있는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프랑스, 그쪽에 있는 와이너리 그렇죠. 같은 곳에 예. 포도 농장에 직접 가보고, 거기서 예. 만드는 과정을 뭐 체험해보고, 예. 여러 가지 이 코스를 전체 라인을 한번 다 보고, 예. 그리고 이 와인이 어떻게 종류가 갈리는지 뭐 예. 이렇게 해야 예. 어느 정도 일가견이 있다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나마 책을 그냥 잠깐 보고 와이너리는 그 그때 연태
0: 맞아요. 와,
1: 네, 연서 씨가 들렸던 곳이
0: 장미라는 그 네, 와인이
1: 장목
0: 공,
1: 네, 맞아요.
0: 예, 공장이 엄청 컸어요.
1: 그리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브랜드니까
0: 맞아요.
1: 그래서 외국으로 이제 쉽게 갈 수가 예. 없으니까 우리나라의 와이너리에
0: 박물관.
1: 들려본
0: 예, 박물관이 엄청 컸어요. 그리고 와인도 막 전혀 가지 만여 가지가 있었어요.
1: 맞아요.
0: 예, 그리고 네. 그때 그 역사도 알 수 있었어요. 예, 접할 수 있었는데 네. 예, 와인이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뭐 이렇게 그 풍경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서 그리고 또 거기서 오면서 와인을 또 선물까지 증정 받았죠.
1: 네, 예.
0: 그걸 마셨어요?
1: 아직은 지금.
0: 거기 달달하고
1: 아껴둔다고 지금.
0: 아니 그거 마셔.
1: 중요할 때
0: 마셔보세요. 달달하면서도 좀 네. 농후한 느낌이었어요.
1: 맞아요. 예. 또 여성분들은 그래도 좀 달달한 와인을 즐기시니까.
0: 즐기죠. 예.
1: 그럼 얘가 잘하죠. 나왔던 바에 연태구 와이너리에서의 얘기도 약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와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0: 예. 그게는
1: 그때는 이제 입장권 전부도. 내고 들어가신
0: 맞아요.
1: 거예요?
0: 예, 네. 입장권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입장권으로 이렇게 마지막에는 선물을 받을 수 있었어요.
1: 아~
0: 예, 증정해줬죠. 와인을. 예.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내부에서 박물관에 들어가서도 네. 와인을 맛볼 수 있었어요. 아, 그런데 그 와인이 그렇게 맛있었어요. 예, 맛보는 그 와인이 조금 달달하면서
1: 네.
0: 예, 근데 와인 종류도 엄청 많잖아요. 뭐 청포도 와인.
1: 맞아요. 예, 적포도도 따로
0: 적포도도 따로 오고
1: 네. 예. 그리고 포도가 이제 녹았다 얼었다 하면서 예. 이제 마르면서
0: 예.
1: 그 당도가 올라가면서 예. 그런 포도들만 모아서 만든 예. 아이스 와인
0: 예. 네, 맞아요.
1: 그것도 있고
0: 맞아요. 그리고 움도 있잖아요.
1: 네.
0: 움에서 예, 만드잖아요.
1: 맞아요.
0: 그걸 예, 그래서 움도 막 갔던 기억이 예, 막 구경했던 기억도 있고 예.
1: 그리고 해산물이나 이제 회 같은 거 먹을 때 이제 또 화이트 와인 뭐,
0: 화이트 좋죠.
1: 네네 예. 흰 와인으로 예. 또 먹어야 된다는 것 정도는
0: 경과류도 좋아요.
1: 경과류도
0: 좋아요. 예. 예. 잘또 궁합이죠.
1: 네. 그러면 와이너리에서 이제 와인을 지난번에 이제 기념품으로 사오시기도 예. 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비성숙이어서 겨울에 가니까
0: 예.
1: 포도 농장의 그 파란 뭐 이런 모습을 전혀 볼 수가 없었어요.
0: 어디 너무 가셨어요? 그때도
1: 장목. 네.
0: 장목.
1: 네. 네. 저도 똑같은
0: 가셨구나.
1: 곳에 갔어요.
0: 그랬어요.
1: 네. 예. 거기 들어가니까 원래는 이제 와인 테스트하는 과정도 다 거쳐야 하는데
0: 맞아요.
1: 사람들이 없는 설 기간이라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0: 혼자서 이걸.
1: 근데 아, 거기 사실은 입맛으로 이제 와인을 테스트하는 구역이 따로 있긴 했는데 거기는 뭐 이제 오픈되지 않은 상황인지 그냥 구경만 하고 지나갔었고
0: 엄청 맛있었어요.
1: 맞아요. 한 구역이 지금 약간 기억에 남는 게 향수처럼 향을 테스트하는 구역도 있었어요.
0: 맞아요. 있어요.
1: 예, 예.
0: 네, 있어요.
1: 그래서 거기서 아주 향수 고르듯이 이것저것 하나하나 열어봤던 향을 맡아봤던 그런 기억이
0: 예.
1: 있습니다.
0: 예, 좀 미궁처럼 거기도 엄청 뭐 내려갔다 올라가고
1: 맞아요,
0: 이랬어요.
1: 맞아요. 예, 어쨌든 지하에
0: 지하도 갔다가
1: 와인 나무통들이 다 있는 거니까.
0: 그다음에 지상도 막 몇 층까지 있고 막 이런
1: 네.
0: 게 있어요.
1: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제 1층 뭐 로비 근처였는지 거기에서 와인 그 우리가 와인을 따서 먹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거를 근데 그걸 혼자서 와인을 안에 주입하고 포장해서 뚜껑을 만들어서 포장하는 그거를 체험했었어요.
0: 예, 그것이 명이죠, 사실.
1: 네, 예. 네. 그래서 겨우 내가 포장한 와인 그거를 또 이제 한두 병 정도 가져왔대. 그건 돈 내고 하는 체험이니까 네, 해보고 가져왔습니다.
0: 잘하네요. 예,
1: 그래서 제가
0: 하세요.
1: 네, 제가 지금 생각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이제 그 포도 농장이 정말 이쁠 때 사진 예. 찍어서도 이쁠 수 있을 때 바깥
0: 예.
1: 그 와이너리도 완전히 다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한번 다시 다녀와야겠다라는 생각을
0: 맞아요. 예.
1: 가져보게 됩니다.
0: 근데 와인에 대해서 정말 예, 좋아하시네요. 예.
1: 어쨌든 또 인간 교제에서는 사실 또 술이 빠질 수 없는 거니까
0: 맞아요.
1: 잘 예. 마시지는 못해도 어느 정도 료해는 하면 그래도 이 술상에서 예의라 든가 뭐 와인 붓는 뭐
0: 예.
1: 포즈 자세 뭐
0: 자세.
1: 이런 것도
0: 그것도
1: 그렇고
0: 학문 있잖아요.
1: 그렇죠. 예. 그리고 와인 잔을 드는 그 자세도 네. 하나하나 알아두면 또 이것도 역시 하나의 배움이라 그냥 한 곳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여행하는 느낌으로 와인에 대해서도 조금 요해를 해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안도 여행에서 이제 와인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회식 자리를 즐길 수 있다고 했었는데 다시 한번 이제 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린다면 안도 여행에서의 매력은 뭐

0: 거라고 생각하세요?
1: 네. 안도는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또 독특한 휴머니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연경관이든 또 인문학적 잠재력이든 아주 색다른 매력을 발산하고 있었습니다.
0: 네.
1: 아주 뜻깊은 여행이었어요.
0: 알겠습니다. 네. 안도 여행도 즐기시고 지난번에도 훈춘도 이제 도문 여행도 또 말씀을 해 주셨고 어디든 우리 연변 주변 여행지도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주 다니는 여행 베테랑이신데요. 나중에 또 다른 곳, 더 좋은 곳 다음 시간에도 또 추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평소에 안 걷던 다른 길을 지나 목적지를 향해 걷는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여행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은 사소함에서부터 시작되는데요. 새로운 장소를 향해 어디론가 향하는 것, 즉 여행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향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떠난다고 생각하면 어려운 여행이 그냥 향한다고 생각하면 내일의 여행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류현화, 진행의 여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의 힐링쉼터 생방송 프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획, 편집, 진행의 정소란, 김인성이었습니다. 저희 프로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 또 만나요.

매술가입니다.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로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노래 가사입니다. 모아산 기슭에 자리 잡은 아담한 요람, 정성의 양로원 할매 할배 모여 온다네. 너희님들을 욕회하시라 춤 노래 배워주면서 소중한 여생을 아름답게 수놓아 가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으로 좋고 좋다네. 간호원 저마다 뿌리를 박은 요람, 노인들을 정성껏 모시는 이쁜 천사들, 친인 마냥 건강 채미로 체크도 하여 주면서 언제나 반겨 웃는 얼굴로 봉사한다네. 만년의 행복을 꽃으로 가꿔주는 우리네 양로원, 우리네 양로원은 참말로 좋고 좋다네. 참말로 좋고 좋다네.

0: 이번 주엔 리찬관 작사, 전철호 작곡, 황명월의 노래, 양로원의 노래를 보내드렸습니다. 매절가를 마칩니다.
1: 베이징 시간 16点 整.
2: 您现在收听的是中波873千赫调频103.5兆赫 黑龙江朝鲜语广播
3: 중파 873kHz 초단파 103.5MHz 흥룡강 조선호 방송입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 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배그만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영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흑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흑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 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두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두 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화, 수분화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러 양국 6개 도시 간에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7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화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고전 명작들을 다시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바로 고전의 세계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정보 그만큼 중요합니다. 하지만 모든 정보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는 오히려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을 때는 출처를 확인하고 다양한 의견을 참고해 정확한 사실을 파악하세요. 사실에 기반한 정보가 정확한 결정으로 이어집니다.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방 로금으로 에워싼 산길로 경운기 한 대가 속도를 내며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0: 경운기에는 78명의 젊은이들이 빙 둘러앉아 있는데 그들의 얼굴엔 초조한 기색이 역력하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지금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하양 지식 청년 한목지를 시병원으로 옮겨가고 있는 중이다. 그들은 행여나 시간이 지체돼 한목지의 생명이 위험하게 될까 두려워 한다름에 시병원에 도착하고 싶은 심정이다. 이 시각 울퉁불퉁한 산길을 달려오던 흰 승용차 한 대가 경운기 앞에 와서 멈춰선다. 승용차가 한목지를 싣고 병원으로 달린다. 얼마 후 승용차가 병원 앞에 와서 멈춰서자 미리 대기하고 있던 의무일꾼들이 담가를 들고 달려온다. 차문이 열리며 40대로 보이는 한 여인이 차에서 내린다. 그가 바로 본요 연합회 주임이자 시당위 부석이 한병선의 아내이며 한목지의 어머니인 진혜화이다.
1: 발을 조심하시오.
2: 조심하세요.
1: 천천히.
2: 조심하세요.
0: 승용차 운전수와 진혜화는 의무일꾼들을 도와 한목지를 담가에 옮긴 후 그들을 따라 수술실로 향한다.
2: 천천히.
0: 수술실에 이르자 대기하고 있던 한 의사가 담가를 따라 수술실로 들어가려는 진혜화와 운전수를 막는다.
1: 이봐요.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안 됩니다. 못 들어갑니다. 다들 밖에서 기다려주십시오.
2: 환자 엄마예요.
3: 선생님, 이분은 분열연합회 진주임이자 한석이 아내입니다. 좀 봐주십시오.
1: 어, 진주임, 정말 죄송한데 모교 수술실이라 그래도 밖에서 기다려주십시오.
2: 네, 알았어요. 수고해주세요.
0: 승용차 한 대가 시정부 우란에 들어섰는데 시정부 우란으로부터 북적이는 소리가 들린다.
4: 입시공이 어때서요? 네?
5: 이래도 되는 거예요?
6: 환자를 만나겠습니다. 말해.
0: 정문 안에 들어선 승용차 조수석으로부터 공문 가방을 든 한 사람이 내리더니 바로 뒷좌석의 문을 열고 옆에 공소원을 선언한다. 조수석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한병선 부석의 비서 손씨다. 이윽고 선비서가 열어놓은 차문으로부터 한병선의 모습이 나타난다. 차에서 내려 선비서와 나란히 사람들이 몰표선 쪽으로 다가간 한병선이 손비서에게 영문을 묻는다.
7: 어찌된 일인가?
1: 아, 한석이. 작년부터 구경기업 임시공과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해결해달라고 조릅니다. 1년도 넘었는데 아마 한동안은 복잡할 겁니다.
7: 1년이 넘었다고? 계속 일하다간 생산과 기초작업은 중단되는 거 아닌가?
1: 로석인 멈춰 누웠습니다. 이번에 많이 해고했습니다. 강철, 방지, 전선, 전국 공장에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다 가상입니다.
8: 여러분, 동지들! 우리 임시공도 혁명군중입니다. 정부에서 우리 일자리를 빨리 해결해줘야 저 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린 일해야
7: 임시공으로 명령이 됐어.
0: 말없이 사람들 속으로 들어선 한병선은 곁에선 한 젊은이에게 말을 건다.
9: 4년입니다. 죽을 고생을 다 하고 돈 탈 때는 정신공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이젠 해고까지 한답니다.
10: 제 딸은 14살부터
7: 야,
10: 임시공으로 일했는데 이제 와서 단칼을 쳐냅니다.
7: 우리 딸도 14살부터 지하공장에서 병을 씻네. 아이고, 겨울만 되면 손이 터서 고름이 줄줄 흐르는데 마음이 많이 아팠네.
10: 아이고, 형님, 진짜 우리와 사정이 같네요. 기관 간부처럼 생겼는데.
7: 난 복직한 시당위 부석이네.
0: 병원이다. 의사 사무실에 들어선 한병선의 비서 류춘홍은 진혜화를 보자 곧 공손한 몸가짐을 하고 진혜화 쪽으로 다가간다.
2: 진주임, 여긴 왜 왔어? 목지 얘기를 듣고서 불이 나게 왔습니다. 한석이는 중요한 일이 있어서 당장은 몸을 못 뵙니다.
11: 무슨 일이 그렇게 급하대? 아들의 목숨이 간들간들한데. 제가 시에서 권위적인 주의사를 모셔왔습니다. 수술실에 있습니다.
2: 고맙네.
11: 아님, 한석이한테 다시 전화를 재촉해볼게요.
0: 진혜화가 경각을 다투고 있는 아들 한목지 때문에 속이 타서 재가 되고 있는 이 시각. 한병선

0: 여전히 노동자들 속에서 그들의 의견을 열심히 청취하고 있다.
1: 걱정들 마.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소.
2: 반영한다고? 우리를 위해서? 허대 간부들이 우리 같은 백성들의 말을 듣겠습니까?
1: 아, 당연하지.
3: 아, 저기 잠깐만요.
0: 한경선이 노동자의 물음에 대답을 하려는 순간 등 뒤로부터 손비서가 다가오더니 다짜고짜 그를 끌고 간다. 한편 현장에 있던 한 노동자는 흥분한 나머지 정부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을 막고 있는 경찰들에게 제지당한다.
2: 뭐 하는 거야? 책임자를 만나겠어.
0: 선비서한테 끌려 한쪽으로 와서선 한경선은 혹여라도 노동자들이 선을 넘는 행동을 할까봐 걱정되는지 노동자들한테서 시선을 떼지 못한다.
1: 왜 그래?
3: 가족이 아드님이 왔습니다.
1: 그 녀석이 돌아왔어? 아유, 뭐 보지 몇 년이나 되는데.
3: 헌데 다리 상해 수술해야 됩니다.
0: 안 좋은 예감은 빗나가지 않는다고 드디어 한경선이 걱정하던 일이 벌어진다.
4: 수술하십시오.
1: 수술해?
0: 정부 청사 앞에 조용히 서서 앞에 노동자의 열변을 듣던 사람들은 한 노동자가 경찰들에게 제지당하자 순식간에 청사 앞으로 우르르 몰려간다.
1: 시백문에 가서 왕성이를 찾게. 전문가야. 그리고 과일과에 알리게. 노동자들이 다치면 안 돼. 알겠어? 빨리 가봐.
3: 예, 알겠습니다.
0: 소설실이야. 가위로 한 목재 상한 오른 다리에 바지 가랭이를 베자 살이 찢겨지고 뼈가 드러난 상처가 보인다. 보기조차 끔찍한 상처를 보던 의사가 곁에 선 의사를 부른다.
3: 아휴, 선생님 보십시오. 날 심하게 다쳐서 절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5: 수술 준비를 하게. 가족에 알려야겠니?
3: 네.
0: 손비서에게 아들의 일을 맡긴 한동선이 사람들 틈을 비집고 청사 앞으로.
1: 이보게! 젊은이! 내 말 들어보게! 동지들! 진정하고! 아! 제 말 들어보시오! 아, 다 조용하시오! 저는 방금 복직한 시당위 부서기인데 아직 상황을 잘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일이 생긴 건 시에서도 바라지 않습니다. 우린 당 중앙을 믿어야 합니다. 이 문제는 속히 해결될 겁니다. 당의 사업 중점은 바로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겁니다. 정부도 주요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르니 여러분이 이해해야 하세요.
2: 저기, 당신 말이 섭니까?
6: 조용하시오. 무속의 딸도 우리와 같은 임시공입니다.
1: 예, 저의 딸도 임시공입니다.
6: 무속이 우리를 위해 방법을 대주십시오.
1: 알겠어. 여러분이 저를 믿어준다면 우리 잘 이 눈에서 해결책을 찾아봅시다. 꼭 방법이 있을 겁니다.
0: 의사 사무실이다. 제발 아들 한목지에게 아무 일도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진혜화의 뒤로 조의사와 간호사들이 다가온다.
5: 진주인, 죄송합니다. 환자가 아주 위급합니다. 오른쪽 다리 힘줄과 뼈가 다 끊어진 데다 화상으로 감염이 돼 아주 심각합니다.
7: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5: 진주인, 터놓고 얘기할게요. 지금 상황으로 봐선 즉시 절단해야 됩니다. 이제 더 악화되면 생명까지 위험합니다.
7: 절단한다고요?
5: 동의하면 사인해 주세요. 바로 수술을 시작하겠습니다.
7: 성상이.
8: 진주임.
7: 한석이를 모셔와. 병원에 오라고 해.
8: 네.
1: 제가 보기엔 여러분들의 문제는 부문 책임자도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저는 금방 이곳에 와서 상황을 잘 모릅니다.
0: 한편 자신의 말에 노동자들이 정서를 녹자치자 한병선은 다시 노동자들 속으로 내려와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간다. 그의 바로 뒤에서 나의 한정연이 열심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1: 이제 제가 잘 뇌하고 나서 상부에 보고해서 속히 해결하겠습니다.
2: 아니, 그게 진짜입니까?
1: 예, 거짓말하겠습니까? 수십 년 당선을 걸고 약속합니다. 내일 부임하자마자 임시공 문제를 잘 알아볼 테니 하루만 시간을 주시오. 모레 사서 오시오. 됩니까?
9: 맞습니다. 그럼 모레 부서기를 찾읍시다. 다 돌아가세요.
0: 사람들이 한경선의 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있는 이때 한정연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재치 있게 한병서를 돕는다.
9: 네, 이제 고맙습니다.
0: 허나 그중 한 젊은이는 그러는 한정연이 못마땅한지 흩어지려는 사람들을 불러세운다.
2: 뭐 하는 겁니까? 다들 어렵게 모였는데 왜 흩어집니까?
4: 오늘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부석이한테 시간을 줘야 해결하든지 하죠. 아닙니까?
2: 너 편이요? 왜 남의 역성을 들고 있어? 머리에 피도 안 바르게 집에가 누가 보니 간첩이 아니오? 부족들의 마음을 동요시키려고
1: 하는 거요?
0: 의아한 눈길로 한정열을 바라보던 한병선은 딸이 공지에 몰리게 되자 더는 숨기지 않고 한정연과 부녀 사이란 걸 밝힌다.
1: 아니, 간첩은 무슨 안내소지. 얘가 바로 내 딸이요. 여러분 같은 입시공입니다. 그럼요.
0: 병원 복도.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마음을 가까스로 소스리며 서성이고 있던 진혜화는 다리의 맥이 풀리는 듯 복도에 놓인 장 의자에 털썩 걸터앉는다. 한편 정보울 안에서 노동자들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며 흥분으로 들뜬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주는 한병선 서기 곁으로 손비서가 다가온다.
3: 하석이, 병원에서 또 재촉합니다.
1: 뭐?
9: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0: 소설실의 불이 꺼지자 장의자에 앉아 줄곧 소설실을 응시하고 있던 진혜화가 자리에서 일어선다. 소설실의 문이 열리고 가운에 마스크까지 쓴 의사들이 링거를 맞으며 흰 이불을 목까지 덮어쓴 한목지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고 소설실을 나선다. 서서히 침대 곁으로 다가선 진혜화는 말없이 한목지 다리 쪽으로 시선을 돌린다. 의사들이 한목지가 누워있는 침대를 밀고 가자 진혜화는 그 자리에 굳은 듯 꼼짝하지 않고 서서 치밀어 오르는 울음을 가까스로 잡는다. 그 바람에 얼굴이 다 빨갛게 상기된다. 허나 그의 시선은 졸곧 멀어져가는 아들한테 떨어지지 않는다. 그의 곁으로 조의사가 다가온다.
5: 진주희.
7: 네.
5: 수술이 잘 됐습니다. 고열이 내리면 생명 위험은 없습니다.
7: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5: 안심하십시오, 진주인.
0: 태연하게 조의사에게 인사를 건넸지만 조의사가 자리를 뜨자 진혜화의 두 눈엔 드디어 눈물이 고인다. 그 바람에 복도 저쪽으로 사라지는 침대며 의사며 한목재 모습이 희미해진다. 이 시각 한병선의 승용차가 병원 건물 앞에 나타난다. 승용차가 멎고 한병선과 손비서, 운전기사 그리고 한병선과 함께했던 한정연이 차에서 내려 부랴부랴 병원 안으로 들어온다. 복도에서 어머니 진혜화를 발견한 한정연이 한병선을 부르며 어머니 진혜화를 가리킨다.
9: 아버지!
1: 어떠소?
7: 다리를 절단했어요. 다리가 없다고요.
1: 다리가? 대체 어떻게 된 거요?
7: 엄마, 엄마, 그럼 내가요. 엄마, 거짓말이죠.
1: 됐어.
0: 진혜화는 그동안 홀로 꾸역꾸역 참아왔던 울음이 남편 한병선을 보는 순간 더는 참지 못하고 끝끝내 터지고 만다. 정천병력 같은 소식에 한병선은 천정을 향해 고개를 든 채 쓰리고 아픈 마음을 달래고 한정연도 한경선의 품에 기대어 오열하는 어머니 진혜화의 등에 매달려 온다.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한목지가 꿈속을 헤맨다. 눈앞에는 지난 일들이 꿈처럼 되살아난다. 푸른 잡초가 잔디처럼 깔려있는 들길로 한목지가 경쾌한 발걸음으로 걸어가고 있다. 어른들의 무릎까지 자란 곡식잎들이 햇빛을 받아 구슬처럼 반짝인다. 무슨 신나는 일이라도 있는 듯 한목지는 비행기 뛰오듯 두 팔을 양옆으로 펼쳐들고 들길을 뛰어온다. 마을에 들어선 한목지는 마침 자전거를 밀고 마주오는 유가와 마주친다.
10: 유가!
11: 네?
10: 방금 통지를 받았는데 내 시내로 돌아오래. 나 돌아간다고!
11: 정말요?
10: 이런들이 갖고 나온다 말겠어? 가자! 가서 말해!
11: 아니 그들이 뭐라 했어요? 오늘 아침에 말했어요?
0: 유가의 손에서 자전거를 빼앗아 한 발로 페달을 밟은 한목지는 유가가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간다. 유가가 그 뒤를 급히 뒤쫓아간다. 병실이다. 두 간호원이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조용히 누워있는 한목지 곁에 서서 열도 체크하고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 병실 밖에서 유리창을 통해 병실 안을 들여다보는 한병선과 진혜와 한정연의 얼굴엔 긴장한 빛이 역력하다. 한목재 상태를 체크하던 한 간호원이 병실을 나서자 진혜화가 급히 다가오며 부른다.
12: 간호사, 우리 아들 괜찮아요?
11: 지금 체온이 38.8도예요. 열은 내렸어요.
12: 열이 내렸군요. 그럼 생명위험은 없죠?
11: 말하기 어려워요. 대리고비예요. 방음수술이 끝나서 쉬어야 하니까 가족은 먼저 돌아가세요.
13: 간호사, 우리 식구가 몇 년 만에 만났어요. 이렇게 큰일이 생겼는데 오늘 밤만 우리가 옆에 있게 해줘요.
11: 제가 결정 못해요. 가서 물어볼게요.
12: 네, 고마워요.
0: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실에 들어온 한병선과 진혜화 한정연은

드라마 인생향연 첫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복순, 해설 최명호,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정감독의 리영민이었습니다.

0: 라디오 극장 드라마 인생향연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의사의 허락을 받고 병실에 들어온 한경선과 진혜화 한정연은 걸상에 앉은 채로 온 밤을 새운다. 걸상에 앉아 말없이 한목지 얼굴을 바라보는 한경선은 가슴이 칼로 애인인 듯 아프다.
1: 아들아, 간부학교에 가 있는 동안 나와 네 엄마 늘 너와 정연이 생각만 했다. 늘 우리 가족이 재회하는 꿈을 꿨어. 정말 행복한 순간이었다. 상상도 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은.
0: 한목지의 의식 속에 지난 일들이 계속 꿈처럼 이어진다. 요가를 데리고 들러난 한목지는 요가의 손을 잡고 그를 응시한다. 요가의 표정이

0: 내 걱정은 하지 마.
1: 한 번도 내 걱정을 한 적이 없어. 성처럼 마음은 부드럽지만 속은 강한 여자야. 엄청 강해.
0: 당연하지. 누가 없어도 지구는 덜아. 한묵지, 명심해. 시내에 가서 마음이 변하면 난 이 세상에서 사라질 거야.
2: 한목지는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진지하게 말하는 요가이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그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포갠다. 잠깐 후 입술을 뗀 한목지는 갑자기 기발한 생각이 떠오른 듯 들뜬 목소리로 말한다.
1: 우리 오늘 저녁에 결혼해버리자.
0: 어?
1: 그래, 결혼해.
0: 저녁에 결혼한다고?
1: 이제 사람들을 다 부르자. 농장장도 모셔와서 우리가 결혼하는 걸 선포한 후 내일 오전에 먼저 본부에 가서 결혼증을 탄 후 집에 돌아가겠어.
0: 장난치지 마.
1: 에?
0: 결혼이 애들 장난이야? 인생 대사인데 가족과 의논은 해야지.
1: 지식 청년으로 10년 있으면서 뭐나 다 스스로 결정했어. 부모님과 의논하고 싶어도 외양간에 갇혔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요가.
0: 응?
1: 결혼은 우리 둘의 일이야. 우리 부모님도 나의 부모님도 상관없어. 무슨 복직이고 어? 반동학술권이고 하는 건 내 보기엔 그냥 개뿔이야. 어, 나와 결혼할 사람을 너 육아야. 어차피 나한테 너밖에 없어. 넌 내 마누라야. 어? 우리 이제 돌아가. 여러분들을 불러놓고 술 사고 물만두를 빚으면 이런 결정된 거야.
2: 뜻밖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마음에 쏙 드는 말을 듣고 난 요가는 너무나 좋아 한목지의 목을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동동 매달린다.
0: 찬성!
2: 자신에게 매달린 요가를 안고 세상 다 얻은 듯 기분이 한껏 들뜬 한목지는 기쁜 마음을 조치할 수 없어 너터로서 웃는다. 경상에 누운 한목지가 눈을 감은 채로 꿈속에 빠져 너털로 웃음을 웃는다. 한목재 너털 웃음에 쪽잠에 들었던 한병선, 진혜화, 한정연 세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머리맡으로 다가선다.
3: 한목재야.
2: 한목재가 천천히 눈을 뜬다.
4: 목재야. 목재야, 깼어?
1: 어머니, 정연아.
0: 오빠.
3: 목재야.
1: 아버지, 다 왔군요. 여긴 어디예요?
4: 아들, 병원이야.
2: 꿈속에 흥이 가셔지지 않은 데다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만난 기쁨에 한목지 얼굴엔 웃음이 가득하다. 피딱지가 남아있는 손을 쳐들고 바라보던 한목지의 시선이 자신의 다리로 향한다. 순간 병실하는 팽팽한 긴장감에 쌓인다. 잠깐 사색에 잠긴 한목지는 고개를 들어 그 어떤 답을 바라는 듯 침대 곁에선 진혜화와 한병선을 올려다 본다. 허나 진혜화와 한병선은 감히 아들의 시선을 마주하지 못한다. 다시 시선을 다리 쪽으로 향한 한목지는 긴장한 표정을 지은 채 다리를 움직이는 한편 손을 다리 쪽으로 가져간다. 손이 거의 허벅지에 가닿는 순간 진혜화가 두 손으로 와락 한목지의 손을 감아준다. 그 바람에 와들짝 놀란 한목지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 진혜화를 올려다본다.
4: 안 돼, 아들. 가만히 있어.
2: 당장이라도 울음이 터질 것 같은 어머니 진혜화의 얼굴을 충혈된 눈으로 바라보는 한목재.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오른쪽에선 아버지 한병선을 올려다 본다. 허나 한병선 역시 눈와하게 고여있는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애써 참을 뿐 애원에 가까운 눈으로 바라보는 아들 한목재에게 무슨 말을 해줬으면 좋을지 모른다. 다시금 텅 비어있는 무릎 아래를 거버린 눈으로

0: 내려다보는 한목지를 보는 진해화의 마음은 갈로 도려내는 듯 아프다.
1: 목지야, 목지야, 말 들어. 자,
0: 어머니가 건네주는 물거품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입으로 가져간 한목지는 두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린다. 그 바람에 물이 거의 다 입가로 졸졸 흘러내린다.
1: 아빠!
0: 한목재 머릿속에는 귀성 통지를 받은 그 당시 일들이 생생히 떠오른다. 지식 청년들이 든 집체호 드란이다. 한 무리 청년들이 한 젊은이를 쓸어 눕히고 그의 호주머니에서 돈을 들춰낸다. 마당 한켠에서 호박을 자르는 한목지와 그를 돕던 요가는 청년들의 행동이 재미있는 듯 흰 니를 활짝 드러내놓고 소리를 내는다.
2: 없어!
3: 자, 아씨, 목지는 우리들 중에서 첫 사람으로 도시에 돌아가. 어? 우리가 술술비 모는데 너만 아프다 냈어. 목지 아버지는 지금 석이야. 목지한테 잘 보여. 그래야 콧구멍이라도 생길 거 아니야. 어? 알았어?
0: 앞장서서 돈을 뺐던 안경쟁이는 땅바닥에 앉은 젊은이를 훈계한다. 허나 돈을 빼앗긴 젊은이도 화를 낼 대신 사람들을 보며 넉살 좋게 웃는다.
3: 목지야, 이건 우리가 모은 돈이야. 어? 너 나중에 졸시하면 절대 우리를 잊으면 안 돼.
4: 나성달, 말 너무 섭섭하게 하네. 우리가 누구야? 우린 고난을 함께 겪은 사이야. 허들의 소리 좀 맞춰. 그나저나 말이야, 오늘 저녁에 풍성하게 한상 차리는 건 두 손 들어 찬성해.
5: 내 다리!
0: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자신이 한순간에 다리를 잃은 장애인이 된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한목지는 억울하고 분통함을 고함으로 토해낸다. 그러는 그의 눈앞에 시종 요가의 모습이 떠나지 않는다. 더불어 요가와 함께 꽃을 꺾어들고 나란히 걸었던 일들이 꿈처럼 느껴진다.
6: 아들아.
0: 아버지 한용선의 부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온 한목지는 단계가 풀린 것처럼 뒤로 벌렁 드러눕는다. 그러는 한목지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롭고 가슴 아파 진해화와 한정연은 다시금 울음을 터뜨린다.
1: 목지야.
0: 한정연은 침대 옆에 꿇어앉아 오빠 한목지의 절단된 다리 쪽으로 손을 뻗어보지만 결국 감히 만져보지 못하고 입을 거죽만 어루쓸더니 드디어 뻗었던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오열한다. 침대 머리맡에서 하늘이 무너진 듯한 절망 속에 잠겨 모든 걸 체념한 듯한 표정을 짓고 있는 아들 한목지를 보는 진해화는 아들의 고통과 괴로움에 억장이 무너져 내려 슬픔을 조치할 수 없다. 한편 침대 한켠에 서서 한목지를 내려다보는 한병선도 극심한 슬픔에 두 눈에 눈물이 맺힌다.
6: 아들아.
0: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쏘파며 괴짜기며 보따리며 소래며 가방이며 골상 같은 살림살이들을 의리의리한 집으로 옮긴다.
7: 이쪽.
0: 집안에서는 단발머리를 한 료초농이 이삿짐을 들여오는 젊은이들을 지휘해 가구들을 자리 잡아 놓는다.
7: 이쪽 조심해요, 조심. 그건 이쪽이에요. 조심해요. 부딪히겠어요. 됐어요. 분자는 저쪽에. 저기. 네. 맨 위에 사진 좀 내려요. 네네네. 됐어요. 자, 나갑시다. 나갑시다.
0: 젊은이들이 분주하게 이삿짐을 나르고 있을 때 골목으로부터 한경선의 승용차가 나타나더니 바로 집 앞에 와서 멈춰선다. 승용차가 멈춰서자 조수석에 앉았던 한경선과 왼쪽 뒷좌석에 앉았던 진해화가 차에서 내린다.
7: 조심해.
0: 운전수가 차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내려오자 한경선이 차 뒷좌석 문을 연다.

0: 자자 내려.
1: 차 뒷좌석 오른쪽엔 한목지가 무표정으로 앉아있다.
2: 목자 천천히 내려.
1: 한병선, 진혜화, 운전수 세 사람은 휠체어를 열어 젖힌 차문 앞에 갖다 댄다.
0: 내려. 손을 조심해.
2: 천천히.
1: 휠체어에 앉아 마당에 들어선 한목지는 고개를 들어 가까워지는 집을 올려다본다. 정원에 키높이 자란 나무들에 가리워져 있던 돌로 쌓아올려 더욱더 단단해 보이는 으리으리한 집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집문으로 이어진 계단 아래쪽에서 류초농이 일꾼들을 지휘하고 있다.
3: 책은 책장에 놓고 장롱도 깨끗이 닦아요. 아, 또 액초를...
1: 무심결에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다 휠체어에 앉은 한옥지를 밀고 오는 한병선과 진혜화를 발견한 류초농은 급급히 다가와 선다.
2: 진주임, 한석이 끝내 돌아오셨군요. 많이 기다렸어요. 많이요.
4: 나와 남편이 바쁘다 보니 이사하느라 모두들 수고했네.
2: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집을 정리했는데 검사해보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다시 할게요.
0: 그럴 것 없네.
2: 한석이, 우리가 꼬박 살 밤이나 집을 지웠습니다. 그 근처에서 집을 어지럽혀 놨더군요.
0: 모두 수고했구만.
1: 진혜화와 한병선과 인사를 하고 난 류초농의 시선이 잠깐 한목지 휠체어 받침대에 놓인 발로 향한다. 그것도 잠깐. 류초농은 대뜸 환한 얼굴로 한목지와 아른 채 한다.
2: 목지.
1: 허나 한목지는 류초농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0: 뒤를 따른다.
1: 오랜만이네. 빨리빨리.
0: 그 바람에 진해화와 한경선은 한목진해와 뒤처진다.
2: 아, 당신 얼굴 좀 펴. 못 봤어? 바짝 긴장해야 하는가?
0: 한경선은 류춘홍을 대하는 진해화의 차가운 태도를 보며 한마디 한다. 허나 진해화는 여전히 쌀쌀한 표정으로 류춘홍의 뒷모습을 쏘아본다. 방금 거실에 들어선 한경선과 진해화가 집안을 둘러보는데 곧불을 든 류춘홍이 잔걸음으로 다가오며 두 사람을 부른다.
1: 한석이.
2: 아.
1: 진주임, 묵지는 5층에 들여보냈습니다. 이렇게 꾸민 게 두 번 마음에 드십니까?
2: 아, 좋네. 아, 여보, 딴 일이 없으면 모두 돌아가 쉬라고 하게.
1: 진주임,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습니까?
0: 손에 든 가방을 걸려고 옷걸이로 다가선 진해화는 옷걸이에 걸려있는 가방을 발견한다.
3: 이건 누구 가방인가?
1: 제 겁니다, 제 겁니다. 죄송합니다, 죄송.
0: 류춘홍이 얼른 가방을 내려오자 진해화가 바로 그 자리에 자신의 가방을 걸어놓는다.
2: 아, 집을 잘 꾸며놓았군. 가서 묵지를 볼게, 아?
1: 진주임, 앉으세요. 진주임, 보이 잡니다. 보이 차 좋아하시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0: 한경선이 거실에서 나가자 류춘홍은 진해화를 소파로 안내하고 손에 들었던 곱불을 자타구에 내려놓은 후 옷맵시를 다듬고 공손히 자세를 취하고 서 있는다.
3: 그럼 내가 했던 말도 잊지 않았겠네.
1: 진주임, 진주임, 제발 그때 일은 잊어주시고 너그럽게 봐주세요. 한석이를 적발하고 대사보를 썼지만 아시잖아요, 그때 그 상황에서.
3: 류 과장, 이번에 우리 아들 수술을 맡은 주의사를 류 과장이 모셔왔지.
0: 진해화의 말에 동그란 두 눈을 굴리며 잠깐 생각에 잠겼던 류춘홍은 갑자기 진해화 앞에 무릎을 꿇는다.
1: 진주임, 진주임,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아무리 간덩이가 부어도 묵지한테 못 그럽니다. 저 노골합니다.
4: 뭐 하는 짓이야, 류춘호. 일어나.
1: 아, 진주임, 그 주의사는 진짜 전성에서 이름난 골가의사입니다. 제가 절단하라고 시킨 적 없습니다.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다.
4: 일어나라니까.
1: 진주임, 전 잘한 게 없습니다.
4: 그럼 잘못한 게 있어?
1: 아, 제가 말했잖아요, 나쁜 일 안 했다고요.
3: 누가 뭐래? 주의사가 묵지를 구해줘서 준홍이한테 고마워서 그러지. 됐고, 요즘 이사하느라 다들 고생했는데 일찍 돌아가서 쉬어.
1: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보겠습니다.
0: 돌아서서 거실을 나서는 류춘홍을 말없이 보던 진해화가 갑자기 그를 불러세운다.
3: 류춘홍.
1: 네.
3: 고맙네.
1: 가보겠습니다.
0: 경황 없이 거실을 나와 넋이 나간 듯 맥없이 계단을 내려오던 류춘홍은 책을 한아름 안고 구빈도리를 돌아서는 한 젊은이와 부딪힌다.
5: 미안합니다, 유과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1: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이건 다 한석이가 즐겨 보는 책들이야.
0: 젊은이는 책들 속에 있는 한 액자를 주워들고 류춘홍 앞에 내어 보인다.
5: 에? 이건 유과장, 이건 한석이 초상화지요?
0: 액자 속에는 한경선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다.

드라마 인생향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호 라디오 텔레비전 영화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기획 허벅수

0: 흥룡강 조선어 방송.
1: 흥룡강 조선어 방송.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중국 하이빈에서 보내드리는 흥룡강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주간종합뉴스입니다.
1: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7월 8일 개서해서 막을 열었습니다. 이번 관광산업발전대회를 맞아 밀산시는 관광시설을 전면적으로 정비했습니다. 북대황서해 회랑에 3,600여 비림 군락이 새로 단장됐고 백엄한 특색 민박과 러시아 풍정 상업거리가 정비됐으며 북대황 개척기념관도 보수를 마치고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또한 이번 대회를 위해 구성된 산수와 력사의 운치 코스는 흥계호의 아득한 물결과 우수리강에 굽이치는 맑은 물줄기를 하나로 이어 생태 명소를 단순한 방문 포인트가 아닌 천천히 걷고 음미할 수 있는 풍경의 회랑으로 탈바꿈시켰습니다. 호두 일본 침략군 지하 요새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시 기술을 통해 그 격동의 세월이 더욱 생생하게 재현됐습니다. 역사는 더 이상 책에 기재된 차가운 글이 아니라 온기가 있고 소리가 있으며 마음이 떨릴 정도로 생생하게 실감할 수 있습니다. 동북 옛 항공학교인 신중국 최초의 조종사들이 이곳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민족의 항공 꿈을 열었습니다. 동북 항일연군 전사들은 백산 흑수 사이에서 육신으로 철옹성 같은 방어선을 구축했고 그들의 그림자는 이미 이 산천에 스며들어 항일 정신의 뿌리가 됐습니다. 북대황 역사기념관에 전시된 흑백 사진 한 장, 녹슨 농기구 하나하나가 여러 세대 개척자들의 파란만장한 세월을 그대로 펼쳐 보입니다. 관광발전대회 기간 개서시는 홍색길 개척 코스를 마련해 홍색 유산이 산수 사이에서 살아 숨쉬며 찾아온 이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의 흔적을 새길 것입니다. 흥계호 대백어는 개서, 사람들이 가장 자랑스럽게 추천하는 별미이고 호림시의 가시오갈피, 어묵탕은 또 다른 매력을 지니고 있으며 개서 냉면은 쫄깃한 면발에 새콤달콤 시원한 육수로 명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여름 국경호수의 생태미, 국경지역의 홍색콘, 북부병강의 풍토정취 이 세 가지 테마가 어우러져 색상이 풍부하고 정서가 깊은 국경도시의 아름다운 풍경화를 모두에게 선사할 예정입니다. 제24회 할빈국제맥주축제가 일전 빙설대색의 단지 내에서 화려하게 막을 열었습니다. 수만 개의 등불이 밤하늘을 밝히며 얼음도시의 여름에 격정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화려한 조명 속 개막식은 대형 오리지널 음악 무용 시화 작품으로 막을 열었습니다. 힘찬 음악과 열정적인 무대 속에 빙설 풍경, 습지 풍광, 웅장한 철교, 시장의 생활 풍경이 차례로 펼쳐져 할빈의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며 열정적으로 손님을 맞이하는 도시 기지를 보여주었고 빙설 대세계는 순식간에 한여름의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할빈 국제 맥주 축제는 1988년에 처음 시작돼 중국 3대 맥주 축제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30여 년의 발전을 거치며 역사적 깊이와 국제적 명성을 동시에 갖춘 여름 맥주 축제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5개의 맥주 대형 텐트와 11개의 국제 맥주 가든이 마련되어 맥주 음식, 공연 체험, 중국식 야간 관광, 레저 캠핑 등 다양한 콘텐츠가 어우러졌으며 공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처음으로 맥주 거래소 특별 체험 구역을 선보였습니다. 주식시장의 동적 가격 책정 방식을 모방해 인기가 높은 맥주는 가격이 오르고 판매량이 적으면 자동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시스템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광객은 QR코드 스캔을 통해 자동으로 맥주를 구매하면서 맥주 거래 운용자 역할을 직접 체험하며 재미있는 맥주 문화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일전 제8회 흥룡강성 관광산업발전대회가 개막함과 동시에 문화관광 홍보장터도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13개 도시의 특색을 자랑하는 장터에 인파가 몰려 북적였습니다. 각지에서는 각자의 자랑거리를 내놓고 매력을 뽐냈으며 무형문화재, 문화창의제품, 특산물, 풍미음식, 신흥산업이 한자리에 모여 개서에서 다채로운 문화관광축제를 함께 펼쳐 보였습니다. 장터에 들어서면 은은하고 부드러운 마두금 소리가 귀가를 맴돕니다. 대경 전시 구역에서는 몽골 전통 의상을 차려입은 연주자들이 흥룡강성 무형문화재 마두금 음악 대표 전승자인 보홍성 씨가 창작한 오리지널 곡 룡말 현운을 현장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한편 개서 전시구역에서는 특색 호수 생선 요리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고 치치할 전시구역에서는 철판 위에서 신선한 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갔습니다. 각지의 특색 음식들이 차례로 등장하며 관람객들에게 다채로운 맛의 향연을 선사했습니다. 현장에는 인공지능 플러스 전시구역, 새로운 산업 형태, 새로운 장면 전시구역도 마련됐습니다. 할빈 출입국 변경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할빈 공항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여객이 루계 32만 8천여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7% 증가했습니다. 이중 입국 외국인은 6만여 명으로 약 40% 늘었으며 무비자 입국 외국인은 5만 8천 명에 달해 동기 대비 증가율 119.57%를 기록하며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무비자 정책의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며 중로 간 국경 간 인적 교류 활성화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유리한 무비자 정책을 발판으로 수많은 러시아 관광객과 무역 종사자들이 할빈을 찾아 관광, 협력 상담, 친인척 방문 등을 이어가며 중로 문화 및 경제 무역 교류가 꾸준히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여객 수요에 대응해 할빈 출입국 변경 검사소는 통관 지원 방안을 정밀하게 최적화했습니다. 여객 동향을 동적으로 분석하고 탄력적 근무 제도를 운영하며 성수기에는 모든 검사 통로를 전면 개방하고 무비자 여객 전용 구역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이와 함께 다국어 안내 기기와 안내 책자를 비치했으며 자동 검사 등 스마트 장비를 전면 도입해 통관 소요 시간을 크게 단축, 검사 효율과 여객 이용 편의성을 동시에 높였습니다. 일전 출국 세환급 신정책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소액 무작위 검사 등 새로운 조치로 외국인 관광객의 세환급 절차가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정책 시행 당일 할빈 태평공항 세관은 총 12건의 출국 세환급 신청을 심사 검증했으며 금액은 20만 원을 넘어 전날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세환급 상품은 주로 전자제품, 의류 등 품목에 집중됐고 세관은 감독 절차를 최적화해 관광객 통관 효율을 높였습니다. 관광객은 휴대폰으로 스캔해 전용 출국 세환급 서비스 코드를 생성하면 모든 세환급 가게와 출국 공항에서 한 번에 코드 스캔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정책은 즉시 구매 즉시 환급 서비스도 최적화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은 다른 지역 공항에서도 세환급 절차를 마칠 수 있고 즉시 구매 즉시 환급의 출국 기한도 28일로 통일 연장돼 쇼핑 세환급이 더욱 유연하고 편리해졌습니다. 흑하, 수분하 등지에서는 출국 세환급 혜택으로 대량의 러시아 관광객이 찾아와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중국은 출국 세환급 서비스 조치를 전면 확대했습니다. 올 상반기 할빈 세관의 각 업무 현장은 전성에서 총 약 1,500건의 출국 세환급 업무를 처리했으며 세환급 신청서 금액은 860만 원을 넘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1배, 1.2배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중로문화장터가 일전 러시아 아무르주 블라고베센스크시에서 개막했습니다. 이번 문화장터 행사는 중로 양국 6개 도시 간의 연동으로 구축됐으며 흑룡강성과 아무르주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 측은 흑하시를 주회장으로 목당강시와 감옥사시를 분회장으로 설치했습니다. 흑하와 블라고베센스크, 목당강과 블라디보스토크, 감옥사와 하바롭스크가 각각 결연해 이른 6개의 특색 있는 행사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폐막식은 8월 8일 흑하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 시간 주간종합 뉴스를 마칩니다. 편집의 김미란, 아나운서 김인성이었습니다.

음악극장 안녕하세요. 현국화입니다. 우수한 중국 음악과 함께하는 음악극장입니다. 음악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百姓是地，老百姓是天，老百姓是共产党永远的挂念，老百姓是山，老百姓是海，老百姓是共

0: 드라마 숨바귀꽃 기획 허복순 연출 김은희 62번째 시간입니다. 떡강이가 집에 들어서니 어머니는 밥을 짓고 있었다. 그는 먼저 펑씨 웃고는 참지 못하고 불렀다.
1: 어머니! 어머니! 저 돌아왔어요.
2: 아이고, 돌아왔으면 왔지. 내가 널 청해야 하니?
0: 어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심드렁해서 대답하였다. 독강이는 영문을 몰라 오리둥절해졌다. 그는 얼른 다시 불렀다.
1: 아, 어머니! 아, 전 방금 집에 들어섰는데 아, 어머니는...
0: 어머니는 머리를 번쩍 치어들었다. 그는 기쁨이 넘쳐 아들을 바라보며 허둥지둥 달려나왔다.
1: 아이고! 아이고! 아, 이게 누구야? 어? 아유, 덕강아, 너였구나. 아유, 어서, 어서. 어서 안에 들어가자. 어서. 아유, 우리 덕강이.
0: 어머니는 아들을 앉히고 어째서면 좋을지 몰라 이윽도록 덕강이만 아래로 훑어보다가 웃으며 입을 열었다.
1: 방금 나는 덕견인가 부르는 줄 알았어. 그애 늘 네 목소리를 흉내내서 날 놀린단다. 몇 번이고 정말 네가 온 줄로만 알았댔다. 넌 뭘 먹고 푸냐?
3: 어머니, 그냥 지으세요. 아, 저 때문에
4: 땀밥을 지느라 하지 마세요.
1: 아휴,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어. 옳지, 달걀 지짐을 구워주마. 응? 파도 넣고. 우리 덕강인 그걸 제일 좋아하지. 어떻냐?
4: 아유, 좋아요, 어머니. 아, 그럼 제가 불을 뗄게요.
1: 아휴, 아니다, 아니다, 쉬거라. 응? 이제 동생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게다.
4: 어머니, 제가 불을 떼면 가까이에서 어머니를 볼 수 있거든요.
1: 그럴까? 그럼 그래라. 우리 서로 마주 보자꾸나.
4: 네.
0: 모자는 가슴 속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행복의 웃음을 터뜨렸다. 아들은 키도 더 크고 몸도 실해졌다. 처음에서 웃지를 않던 얼굴은 아궁이의 불빛을 받아 한결도 불그스레하고 의젓해졌다. 어머니의 가슴은 즐거움과 행복으로 그들먹하였다. 그러나 덕강이 눈에는 어머니가 이전보다 훨씬 쇠약하고 늙어 보였다. 어머니는 걸음을 옮길 때엔 몸을 기우뚱거렸으며 머리는 흰 머리칼이 많아졌다. 얼굴의 주름은 촘촘히 깊이 패였고 등도 더욱 구부정했다. 덕강이는 어머니가 불쌍하게 생각되어 속이 괴로웠다. 하지만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경은 더더욱 두터워졌다. 어머니의 생활은 아직도 그렇게 고생스러웠다. 여전히 산에서 집에서 분주히 돌아치며 자식들을 키우고 있었다. 저녁이면 등잔불 아래에서 공부하는 두 아이를 동무하여 낡은 비틀 앞에 앉아 천을 짰다. 만자의 죽음은 그에게서 부담을 하나 덜어준 셈이었다. 그는 다시는 아이를 안고 일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그가 받은 정신적 타격은 훨씬 더 컸다. 아이의 죽음을 원통해 하는 마음은 그에게 백약무효의 가슴앓이병을 가져다 주었다. 놈들은 그에게 단 한 오리의 숨만 겨우 붙어 있을 정도로 가혹한 형벌을 들이대었다. 그는 놈들의 고문에 이가 부러져서 조금이라도 딱딱한 음식은 씹을 수 없었고 밤이 되면 아픔으로 하여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일찍이 5년 전 몸을 푼 지 얼마 안 되던 때 남편을 떠나보내고 봉변당한 참혹한 타격으로 허리병을 얻은 데다 이번에 또 놈들에게서 모진 시달림을 받아 온몸에 뼈마디가 쑤셔났으며 습기 차고 추운 날에는 온몸이 산산이 흩어져 버리듯이 쓰리고 저려났다.

0: 입을 꾹 다문다. 그러면 입가에 주름이 여느 때보다 더 깊게 패인다. 만약 그의 몸을 망가뜨린 것이 놈들이 거둔 승리라고 한다면 놈들의 만행이 불러일으킨 저주와 분노는 어머니 육체의 불행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저주와 분노는 사람을 완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어준다. 한없이 어진 마음을 가진 어머니였지만 지금 와서는 쉽게 눈물을 떨어뜨리지 않았다. 더욱이 다시는 왕유일 놈이 거꾸로 질 때 너무 놀라서 수연의 총소리를 무서워하던 것처럼 그러지 않을 것이다. 만약 기회가 있어 손에 총을 쥔다면 그는 조금도 당황해하지 않고 원수를 쏘아눕힐 것이다. 비부는 뜨거운 사랑을 불러일으킨다. 어머니는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 사랑은 지금 이미 자식들을 사랑하고 강영천을 사랑하는 보미를 벗어나 더더욱 넓어져 갔다. 그의 집은 구와 현의 일꾼들이 오가며 류숙하는 곳이 되어 모두들 간부 초대소라고 불렀다. 구에서는 락원으로부터 구장에 이르기까지 현의 일부 간부들마저도 풍어머니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 어머니는 언제나 그들을 뜨겁게 대해주었다. 덕견에는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좀 색다른 음식을 만들면 꼭 간부가 왔다는 것을 대뜸 알아맞히곤 하였다. 비록 어머니의 생활엔 설명절에도 밀가루만두 한 끼 없었으나 혁명 동지들에 대하여서만은 자기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들은 모두 다 남편을 잃은 후엔 맏아들에게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맏아들은 곧 그들의 마음속 의지이고 기둥이었다. 그들은 모든 불행과 재난을 남김없이 맏아들에게 하소연하고 그에게서 살아갈 방법과 위안 동정을 얻는다. 덕강이 어머니라고 해서 왜 이렇지 않으랴. 그는 누구보다도 더 아들의 도움이 필요되었다. 하물며 아들은 몇 년 만에 겨우 그 앞에 한번 나타나지 않았는가.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심지어 그런 생각조차 가지지 않았다. 아들에게 자기의 고통을 숨기려 하였고 아무 탈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다는 느낌을 주려고 하였다. 기실 그는 오래전부터 자신이 불행하고 가엾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도리어 자부와 긍지를 느끼었다. 저녁에 이웃 아저씨들과 아주머니들, 누이 동생들이 모두 독강이를 보러 와서 웃음꽃을 피우며 실컷 놀다가 돌아갔다. 행리도 맨 나중에 떨어지지 않는 아쉬운 걸음을 옮기며 문을 나섰다. 덕강이는 이불 속에 누웠다. 어머니는 옆에 앉아 등잔 불빛에 그의 옷을 기우며 조용히 아들이 겪은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괴로운 대목에 가선 한숨을 지었고 통쾌한 장면을 들을 땐 미소를 머금었다. 덕강이는 갑자기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보니 그는 두 눈을 몽하니 뜨고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가 지쳤는가 하여 다정하게 입을 열었다.
1: 자그라, 응? 권하겠는데 내일 아침 너 떠나야지 않니?
0: 덕강이는 그 말을 못 들은 듯 머리를 돌려 한뜸 한뜸 기어가는 어머니를 지켜보았다.

0: 밤은 퍽으나 조용하였다. 창호지가 바람에 펄럭이던 소리도 잦아버리고 오직 귀뚜라미에 가는 울음만이 가끔 방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다. 형 옆에 누워 이야기를 듣던 덕견이는 어느결에 잠이 들어 코를 가늘게 골고 있었다.
1: 어머니, 제가 깨워드릴게요. 자,
0: 덕강이는 어머니가 바늘을 눈앞에 파뚝 가져다 대고 불 밑에 다가앉아서도 실을 바늘귀에 꿰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는 바늘과 실을 그에게 넘겨주며 웃었다.
2: 아휴, 넌 몇 년 두고 집에 오지 않더니 이번에 와서 실을 깨주는구나. 네가 집에 없을 땐 누가 깨주겠냐. 내 동생들은 밥술을 넣기 바쁘게 학교에 나가지 않으면 아동단에 가버린단다. 너 봐라, 집에 또 누가 있니?
0: 덕강이는 실을 깨주고 다시 자리에 누워서 웃으며 입을 열었다.
1: 어머니, 어머니에게 며느리를 맞아들여 일손을 돕게 하면 좋지 않아요?
2: 어? 아, 그러면야 좀 좋겠니? 아휴, 나이를 놓고 보면 너도 장가들 때가 되고 예미도 며느리 손에 밥을 얻어먹을 때가 됐지. 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줄 알아. 응? 예미도 며느리 시종 받을 법이 없고.
0: 덕강이는 저도 모르게 얼굴이 붉어져 입을 오므리고 웃었다.
1: 어머니, 잘못 생각했어요. 아, 전 벌써 다 골라두었는걸요.
2: 뭐? 아, 그게 정말이냐? 어?
0: 어머니는 반신반의하며 아들의 벌거우리해진 낯을 똑바로 들여다보았다.
2: 그 네가 골랐다는 건

0: 저느냐?
1: 네.
2: 뚜껑이는 일어나 앉아 어머니를 마주보았다.
1: 어머니, 헨리가 어때요?
0: 헨리?
2: 어머니는 순간 몽해졌으나 대뜸 이것이 정말이라는 걸 믿었다. 그는 우정 아들을 놀려주려고 웃으며 물었다.
3: 아이고, 아 그 애가 우리 집에 와서 날 더우려고 할까?
1: 아 어머니, 아 그건 후에 얘기하자요.
2: 덕강이는 조급해 나서 어머니 손을 잡아 끌었다.
1: 저 어머니, 아 어머니 보기엔 행리가 좋아요, 나빠요? 아 어떤 생각이 드는데요?
3: 아이고, 내 벌써 날 도와준다는 건 아, 거짓이라고 하지 않더냐? 봐라, 이제 다 털어놓지 않았냐? 응?
1: 아, 어머니 의견을 묻는데도.
3: 내 보기엔 행리 그의 훌륭한 처녀더구나.
1: 어머니, 아, 그가 며느리로 되면 좋아요?
4: 형, 난 그가 형수가 되면 좋아.
2: 덕견이가 어느새 깨어나서 벌떡 일어나며 큰 소리로 고아댔다. 덕강이와 어머니는 깜짝 놀랐다. 덕강이가 막 덕견이를 자리에 눌러 눕히려는데 불현듯 또 다른 말소리가 들려왔다.
5: 난 벌써 행리가 우리 형님이라는 걸 짐작했거든. 두 손 들고 대찬성이야.
4: 나도.
2: 수자가 아랫방에서 웃으며 걸어 들어왔다. 덕강이는 그만 부끄러워 어쩔 바를 몰라 하였다. 그는 덕견이의 엉덩짝을 찰싹 때려주고는 누이 동생을 향해 울러매였다.
6: 네 따위 것들이 뭘 한다고 찍찍거려? 쉬, 다시 어떤 소리를 해봐라. 내가 때리잖아.
2: 수자는 콧방귀를 끼고는 머리를 번쩍 쳐들고 가슴을 쑥 내밀며 앞으로 다가와서 기세당당하게 대답하였다.
5: 팔로군도 사람을 때릴 수 있어? 난 두렵지 않아.
2: 덕견이는 형의 목을 끌어안고 매우 정색해서 말하였다.
4: 형이 감히 우리 단장을 때려보지? 우린 회의를 열고 형을 비판하겠어.
3: 좋다. 아휴, 너희들은 큰 것은 큰 것대로 작은 것은 작은 것대로 다 조직이 있어놔서 누구도 섣불리 건드려서는 안 되겠구나. 어? 그래, 너희들이 다수로 통과시켰는데 내 이 부녀회 회원도 민주주의에 복종해야지. 이제 너희들 누나가 돌아오면 투표하라고 하자꾸나.
2: 기쁨에 넘친 웃음소리가 처갓집 지붕을 뚫고 토피로 쌓은 벽을 흔들어 놓았다. 숙하는 모본 단 이불 위에 엎드려 뚱뚱한 몸집을 움찔거리며 굴적이고 있었다. 이윽고 그는 무리를 쳐들고 왕간지를 바라보며 자기를 달래주기를 고대하였다. 왕간지는 봉당을 거닐며 담배를 한 대 두 대 연방 붙여 물었다. 이윽고 그는 담배를 내던지고 불을 훅 불어 끈 후 구두리에 뛰어올랐다. 숙하는 기뻐서 인차 몸을 일으켜 그에게로 다가갔다. 그러나 뜻밖에도 왕간지는 그를 탁 밀치며 찰싹하고 뺨을 한 대 갈겼다. 드라마 숨바귀꽃 62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출연해 연변 조선어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역제중심 성우들 해설 김란, 음향효과 허문호, 녹음 제작의 정설매 리국,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7: 北京时间8点整